언제나 그립고 걷고 싶은 고향길로 오늘 요청 앞마당에 천막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요청 앞마당 프로그램입니다. 고향은 누구에게나 어릴 적 추억이 깃든 곳이고 아름다운 곳의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요청 앞마당 프로그램은 고향을 주제로 한 노래들로 마련했습니다. 그럼 먼저 산동성 청도시에서 근무하는 리충권 씨가 고향에 있는 가족들을 그리면서 요청한 노래 손풍금 타는 총각을 보내드립니다.

경치 좋고 살기 좋은 내 고향 연변은 춤의 고향이고 노래의 고향입니다. 북경에서 근무하는 윤연희 씨는 올여름 휴가엔 꼭 고향에 찾아가 부모님과 그동안 못 나눈 이야기도 마음껏 나누고 그리웠던 고향 친구들도 만나보고 싶다면서 노래 춤의 고향 노래의 고향을 요청해왔습니다. 고향을 그리는 모든 분들께서 함께 감상하시기를 바랍니다.

0: 한국에서 근무하는 리걸 씨는 고향의 따뜻한 정이 그리워 난다면서 마을 전민들이 즐겨보는 소품 4,000원이 넋두리를 요청해왔습니다. 이 밖에 한국에 계시는 김옥희 씨도 고향에 계시는 어머니의 건강을 기원하면서 이 소품을 요청해왔습니다. 네, 요청한 소품을 이번 순서에 보내드립니다.
1: 어, 젊은이! 야, 그 구정모로 그 아스팔트에다 그렇게 막 대지면 그게 어때요, 저거? 도련단데 도련데 더 태워야 같은 나그네. 아이 그거 허여 살아라 그렇게 길에다 번지니까 그거 무시게 돼요 그게. 에고 사람들이 정말 양심이 없어. 아이 길이라면 이래 쫙 닦아 놨으면 좀 위세도 좀 지키고 그래야 되지. 그게 무시겨 그게. 이고 더 태워야 같다 그래. 뒤에 길래 그저 안까지 오더는 달아난 지 10년 돼서 아이 어디? 그래서 이고 저거 뭐 저 헛떡헛떡 웃음이 들었거든. 그것도 내 말은 미래 타라졌고, 그것도 동네지, 그것도 강아지 짖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그리고, 아이고, 그니까, 이게 태양촌에서는 떠났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무식이 하자 해도, 그것도, 사람이 있어야 말이지. 와이. 야, 태양촌에 채놓지요? 야, 야, 그래, 뒷꿈은 떠났어? 야, 에고, 기세 말이요. 아이 원래는 그저 각 촌에서 모두 동원해서 한다던 게 그새 지금 어디 농촌에 사람이 있어 길에 놓을까다 그저 지내서야 이래 모두 사람은 다 같이 동원해서 그저 한 세계 돌목이나 그래 한다 우리 촌에 길이야 에구 드나나나 전문 각시라는 게 그저 둘밖에 없어 다 그저 우리 독보도 놀고 있네고 그래서 하면 그저 호래보고 그저 서바 아이가 통과가 들이지 야 길에 가고도 저 앉은다 고도 너무 암에 길에도 나와서 뭐 옛날 고도 솜씨를 좀 피우라 이게 하긴 나오기는 나왔는데 그때냐 오늘은 다 못 와서 연습한다 에고 내 것이 10년만 이렇게 젊어도 고도 내 열에 폴폴 날아다니게 했는데 어때 그게 생각대로 잘 아이냐 어때 올해는 날씨 도박이랬는지 고도 맥이 떨어지면서냐 죽의 가시빨 맥도 없단데 야 그래 좀 이따 만나기요 해고 하기사 글쎄 아 이게 동네라는 게 무슨 게 아들 있고 여자들이 있어야 이게 무슨 게 사람 사는 맛이 난다대 내 말이 그런데 없을 거만 예 옛날에는 그래서 무조건 아 잘 못 살아도 거도 밤사기 바쁘게 거도 동네 안간들이 거도 배고도 뿔뚝뿔뚝 불어나면서 거도 아이고 한 집에서 아 거도 네 대씩 이래 나타볼까 거도 티티만 하고도 닮아다 고도 아 울음소리 고도 들리고 고도 저 개배자하고 빨래 줄이는 고도 아 똥기저기 고도 흔들흔들 이래고 고도 너들 강변은 좋는데 고도 지금은 뭐 없죠 빨래 줄이고 개배자는 고도 아 고도 똥걸리는 게 아니라 고도 전문 고도 고모 칙칙한 고도 도선명태 고도 흔들흔들 투무죠 동료 50년대 60년대는 고도 아이 사람들이 먹지 못하고 입소에 변변치 못해도 고도 동네 거도 아들이라는 게 거도 전액이 무너고도 아이 골목에서 거도 띠임질하고 바닦고 논다 거도 전투놀이를 한다 차게를 탄다 대기를 차고 하면서 이러면 거도 애미들이 그거 불러들이거라고 온 동성파이 거도 이래고 떠들썩 했는데 거도 지금은 거도 낮이고 밤이고 동네 너무 조용해 놓을까대 가두고 나고도 긴 밤에 잠이 아예 오는 게 거든 앞집 뒷집에 거든 방귀 끼는 소리 다 들려 어디 동네 도용했으면 거든 에오 길에 대한 뭐 어딘도 돌보이니 거든 아 하나만 거든 뼈깍 나 대어지고서는 다 거든 시내라 뭐 외국어 싸 거든 돈 벌라 들어가게 에고 글쎄 돈도 돈이지만은 너무 돈 하지 말고 거든 동부에서 이래 하나 더 나갈 때 거든 모두 팡팡이래 나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벌써 저 젊은이들이 10년, 20년 지난 다음에는 이게 농촌 이거 어떻게 되는가 전에 이제 후회를 할 때 있었네 이제 후회를 할 때 있자인가 그리고 아이 후회를 할 것 같소 50년대, 60년대만 해도 그죠 학교도 있고 촌도 있고 구락부도 있잖아요 그죠 낮에는 일하고 아이 그리고 그죠 저녁이면 그죠 구락부에 못 와서 장애를 하고 춤을 추면서 동네 총각 처녀들이 많아 놓으니까 그것도 제 동네에서 연애를 하고 잔치라는 게 얼마나 많았습니다. 아이 그랬습니다 그때는. 그래요, 거죠. 지금 아들처럼 처녀 총각들이 왕왕이래 끌어안고서 뽀뽀는 거죠. 못해도 거죠. 건조실 뒤나 거죠. 그 골대 넓은, 아이고, 저 아줌마도 아무래 그때 연애를 했는가 보다. 이 골대 높은 거죠. 담배밭에 가서 거죠. 요래 손이라도 둘이 거죠. 살랑살랑 요래 짐으는 거죠. 그때서 혁명적으로 연애하다 보니 더 엄숙하긴 했지만 생아들은 또 총객들에게 잘 보이겠느라고 낮에는 이래서 새까만 데다 밤에는 거저 회칠하듯이 새뽀얗게 바르고서는 거죠. 에이구, 아이 그랬습니다. 그때 그래고서 코만을 뜨게를 열어 떼에서는 거저 거기서 총각 아들이 무슨 이게 에리를 붙이는 가짜 에리요 담배 쌈지를 떠주면 거죠. 여름에 그때는 거저 인간 예색하게 했는데 거죠. 에이구, 지금은 학교도 거저 싹 없어졌지. 이게 구라부도 다 없지. 이게 거저 무색임도 기레길래에 우리 새농촌 건설을 해야 됩니다. 새농촌 건설. 그래가지고 우리 이게 농촌에 잘 살면은 아이 저 시내 새마들이 거저 오지 말라 해도 거저 이 우리 동서에도 거저 엉지 불이 나게 거저 막 달아오겠구만. 어때 믿댄다. 그런 날이 돌아오겠구만. 그런 날이 돌아와. 야 지금은 예 농촌 정책이 도와서 아이고 정말 지금 없어. 초가집을 싹 허물고 거저 백돌집부터 얻어두지. 아이 그리고 또 그분님도 아스팔트 길을 초마다 거저 막 거저 싹 해두지. 그리고 예 또 보 없어. 아이 우리 이 동성 총마 보더라도 거저 1년 12달 거저 화학 비료로 아이 친 거저 해랑강변 입사를 거저 마음대로 먹지. 거기다 또 속청도 광천수에 남들은 거저 돈을 주고 싸먹는 거 우리는 거저 수도꼭지만 꽉 틀면 거저 콸콸콸 쏟아지면서 나오는 게. 아이고야 내가 언제 여기서 일하고 넋두리를 하게 있겠습니까. 아이 이번에 글쎄 여러분들은 아는지는 모르겠는데 저 이번에 우리 동성진에서 예 연변 텔레비전 방송국과 같이 이래 갑자기 해가지고 고개무식이라든가 저 새농촌 건설이 이런 무슨 새 역사를 맞이하는 요런 임에서의 해랑강 아리랑 이런 축제를 하는데 나를 어찌나 그저 저 앉은다 암에 우리 동서촌을 대표해서 어찌나 무서워 하나 장기 자라 하라는데 그저 하늘에 이 촌에서 내 살면서 내 그저 아 미촌을 다 써먹은 게 무서워 했으면 더울까. 그래도 내게도 옛날에 댄스는 한 번도 아예 했으니까 옛날에 솜씨를 한번 그때서 내 하느라 했을 때에 내 그거 한번 기량을 쭉 뽑아보겠어. 아이고 박수는 무시래 또 이렇게 타겠어.

0: 하려 가나.
1: 이랜데 나는의 나는 요 노래로 우리 촌에서 부른 나는 요렇게 아이 부르고 이렇게 부르겠다 말했구만. 한번 들어봅시다. 어느 게 낫겠는겨.

이런 곁에 요 노래는 하이까 이게 가슴이 찡해나면 이 곁에 축제 부를 노래 아이다. 아이고 이래면은 얘 후 있는 거 부르겠으니까 저 무지개 우리 해란 철고 태양 철고 저거 아이 광돌고 비암이고 독보도 노신들이 다 와줍지. 네. 다 일어나 춤을 추는 노래를 내 하마 불러겨.

0: 무슨 머리끼리하고 정신문 없고 감자나 옥수수나 호박이나 다 삶았어. 날래 가게.
1: 고향을 떠나 멀리 타향에서 살고 있는 분들에게 고향만큼 그리운 것이 없습니다. 고달픈 타향살이 지쳐 평소에는 고향을 잊고 지내다가도 명절이면 가족들을 만나 향수를 달래고자 설렘을 안고 귀향길에 오릅니다. 강서성 서주시에서 근무하는 김혜영 씨는 명절 때면 고향으로 가는 길이 제일 즐겁고 가슴 벅차다면서 노래 귀향길을 요청해 봤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이번 순서에 보내드립니다.

건진하고 순수했던 동년 시절의 모든 것들은 우리의 기억 속에 칠색무지개처럼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있습니다. 도문시의 방룡호 씨는 마을 친구들과 함께 민들레꽃씨를 불면서 놀던 동네 시절을 그리면서 노래 민들레꽃언덕을 요청해왔습니다. 네, 동네 시절을 추억하면서 여러분도 함께 감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강촌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지영 씨가 보내온 요청 사연입니다. 최지영 씨는 외지에서 근무하다 보니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항상 미안한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의 82세 생신을 미리 축하드리면서 연로하신 어머니께서 오래오래 앉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노래 물소리 새소리를 요청해 왔습니다. 네, 요청.

고향을 그리워하고 죽어서라도 고향 땅에 묻히고 싶어하는 마음을 수구초심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외롭고 지치다 보면 더욱 그리워지는 것이 고향이고 고향에 계시는 가족들입니다. 그럼 내 고향 연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노래 사랑의 고향으로 오늘의 요청하마당 프로그램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기쁠 때, 당신이 슬플 때 언제나 함께하는 여성 클럽이 있습니다. 매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성 클럽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성 클럽에서 인사 올리는 현국화입니다. 상큼한 에너지, 밝은 에너지로 시작할 수 있는 이 시간,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의 하루의 시작을 응원합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며 오늘 여성 클럽 출발합니다.

약속 시간에 늦었습니다. 괜찮다는 한마디에 리해와 용서를 발견했습니다.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괜찮다는 한마디에 격려와 위로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의 귀걸이를 잃어버렸습니다. 괜찮다는 한마디에 사랑과 포용을 발견했습니다. 실수로 유리컵을 깨뜨렸습니다. 괜찮다는 한마디에 안심과 고마움을 발견했습니다. 괜찮다는 한마디로 또 얼마나 많은 것을 전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다면, 어두운 터널을 걷고 있는 것이라면 괜찮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힘을 내보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괜찮다는 말 한마디에 놀라운 효과 여러분들께 공유했는데요. 그래요. 어찌 보면 힘들 때는 정확한 충고보다 괜찮다는 말 한마디가 더 마음에 와닿을 때가 많습니다. 가끔은 괜찮다는 말 한마디로 스스로를 다독여 보는 것도 참 좋을 듯 싶습니다. 오늘 여성클럽은 리은실 작가님의 글 스스로에게 반하기 그리고 좋은 음악들로 준비했습니다. 위챗 애플릿의 롱광 덴탈을 검색해 조선호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여성클럽은 흥룡강성뿐만 아니라 전국 또는 지구촌 여러 곳곳에서 땀 흘리며 생애 가치를 창조하는 여성분들의 전화 인터뷰나 인터넷 편지 사연 또는 생활 수기

풍경이라는 노래 들려드렸는데요. 어떻게 북방에 계시는 분들도 남방에 계시는 분들도 잘 들었나요? 네. 아, 두 지방에 어울리는 노래 하면 어떤 것이 좋을까 해서 골라봤는데요. 네. 아무튼 서로 이런 자연 풍경은 다르지만 마음의 풍경만은 우리 모두 똑같길 바라봅니다. 네, 따뜻함으로 가득 찬 그런 따뜻한 마음 풍경이길 바라보는데요. 자, 그럼 이어서 오늘 준비한 작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은실 작가님의 글입니다. 스스로에게 반하기. 함께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스스로에게 반하기 리은실. 몇 년 전에 본격적으로 운동을 해볼 생각으로 헬스장을 찾았다. 1년치 회원권만 끊을 생각이었는데 한 트레이너가 다가오더니 체지방 측정을 해보자는 것이었다. 멋모르고 인바디라고 하는 어떤 기계에 올라서서 시키는 대로 누르고 잠자코 있었더니 빼곡한 숫자가 화면에 나타났다. 체지방 수치, 골격근 함량, 내장 지방 면적 등이 적혀 나왔는데 정상치에 미달했거나 초과한 항목들이 몇 개 보였다. 트레이너는 나를 데리고 전신 거울 앞으로 가더니 몇 가지 동작을 시켜봤고 근육량이 미달이며 장기간의 운동 부족으로 어깨도 굽고 골반도 틀어졌다고 했다. 충격을 금할 수가 없었다. 그때까지 나는 내가 건강하다고만 생각해왔던 것이다. 체중도 정상 범위 내에 있고 지방도 많은 편이 아닌데 이렇게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몸이라니. 이대로 놔뒀다가는 몇 년 안 지나 등도 어깨도 굽어져서 아주 못쓰게 될 몸뚱아리가 될 것 같아 서둘러 헬스장의 필라테스 수업을 40시간이나 구매해버렸다. 비슷한 충격은 머리방에 가서도 당했다. 머리 자르러 갔더니 미용사가 세상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내 머리카락을 매만지며 너무 말라 푸석하고 영양가가 없어서 쉽게 끊어진다는 것이다. 제때 영양팩을 해주지 않으면 나이가 들매 따라 점점 머리카락도 얇아져서 끊어지는 현상이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거다. 머릿속에는 탈모가 진행 중인 몇몇 사람들 얼굴이 떠올랐다. 나는 또 황급히 머리카락에 영양 공급을 해준다는 서비스를 구매하고 말았다. 전문가의 말이라면 새겨듣게 되는 경우가 어디뿐인가? 부모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육아 서적이라는 부제를 단 책은 아이를 가진 부모들을 간 떨어지게 만들기에 여념이 없다. 아이는 꽃으로도 때리지 말며 엄마의 한마디가 아이의 인생을 결정짓는다고 한다. 어려서 부모에게서 받은 상처는 깊고 커서 아이의 일생을 좌우하게 되며 불행은 바로 그것에서 비롯된다고도 한다. 맙소사, 사랑하지 않은 적이 단 한순간도 없지만 어느 한순간 화를 이기지 못하고 아들놈 궁둥이를 두 번 때렸던 것도 같다. 말을 안 듣고 딴짓에만 여념없는 아들놈에게 너 커서 뭐가 되려고 그래? 라고 사사호를 지른 적도 있었던 것 같다. 그것이 아이의 불행으로 이어진다니 간담이 서늘해진다. 세상이 커다란 거짓말로 여겨질 때가 있다. 특히 최근에 와서 더욱 그런 느낌이 든다. 내 몸매가, 내 건강이 그리 형편없지도 않을 뿐더러 내가 그리 한심한 부모일 리도 없다. 그럼에도 세상은 나를 겁주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것 같다. 10대, 20대, 30대 생각해보니 나는 40년을 타인에 대한 맹목적인 추앙과 자기에 대한 비하로 일관해 왔던 것 같다. 그것이 나라는 인간을 더 발전시켜가는 마음가짐이라 생각했다. 남들은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나는 왜? 이와 같은 반성과 조바심은 별로 도움이 안 됐던 것 같다.

최근에 한 드라마를 보게 됐다. 드라마 속 주인공 남자는 평범한 수준에도 미치기 어려운 조금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평범한 회사원이다. 부잣집 출신이라는 한 사무실 동료는 얌체 같은 집만 일삼는 여자다. 새치기는 일상이고 남이 만들어 놓은 보고서를 자기가 한 것인 양 먼저 올리는 등 밉살스러운 짓만 한다. 주인공 남자는 친구를 만나든 가족을 만나든 입에 거품 물고 그 여자 동료 흉을 본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남자는 오매에도 바라던 비싼 외제차를 운전해 보게 된다. 친한 형의 차였는데 며칠 동안 그 차를 몰아보게 되는 행운을 갖게 된 것이다. 그 남자는 흡사 부자가 된 듯한 착각으로 며칠 동안 흡족한 기분으로 지낸다. 홀연 그 남자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된다. 더 이상 그 얌체 같은 여자 동료가 밉지 않게 된 것이다. 그동안 그 여자가 그렇게 미웠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여자들에게 차이기나 하는 별 볼일 없는 남자라는 것에 대한 자기 환멸이었음을 깨닫게 된 것이다. 그 뒤로 여자 동료가 여전히 얄미운 짓을 벌려도 일소에 붙일 수 있는 배짱이 생기게 된 것이다. 그러나 빌려서 모는 남의 차를 언젠가는 돌려줘야 했다. 그 배짱 역시 유효기간이 정해졌다는 뜻이다. 연애에서 한번 처참하게 고배를 마신 남자는 다가오는 여자를 피하려 한다. 시간이 지나면 저 여자 역시 자기를 떠날 것이라 지레짐작하며 남자는 다시 자기 비하를 하고 남들을 원망하기 시작한다. 그러다 어느 한번 남자는 시한부 판정을 받고 암 치료 중인 소꿉친구의 임종을 지키기 위해 전 재산을 들여서 벌어놓은 사업을 포기한다. 거래업체를 만나기로 한 시간에 하필이면 그 친구가 위독해졌고 보호자는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다. 거래는 물 건너갔고 친구는 그 남자의 손에서 생을 마감한다. 그 이후로 말이 많고 원망도 많았던 남자는 과묵해진다. 친구들이 왜 갑자기 성숙한 척이냐, 그 사업은 왜 그렇게 된 것이냐 묻지만 남자는 침묵한다. 남자는 담담히 웃으며 절대로 말할 수 없지만 자기는 자신이 멋있어 죽겠다고 말한다. 사업은 망했고 그로 인해 빚을 떠안게 되며 그 빚 갚기에 1년 넘게 죽어라 이래야 했지만 남자는 스스로가 멋지다고 한다. 드라마는 끝났지만 그 남자가 다시는 얌체 같은 여자 동료에게 화 같은 건 안 내는 사람으로 남았을 거라고 감히 확신해 본다. 결국 나를 발전시키고 완성시키는 것은 자기 비하나 다른 사람에 대한 추앙이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인정이다. 인정을 뛰어넘어 자기를 사랑해야 한다. 자신에게 반해야만 한다. 노력하지 않는 자신에게 반할 수 없다. 그저 편히 있어도 되는데 본능이 내키는 대로 선택했을 법도 한데 그 순간 조금 거룩한 선택을 한 나여야만 반할 수가 있는 것이다. 20대에 반드시 읽어야 할 책, 30대 여성이 알아둬야 할 상식. 세상은 우리에게 너무 많은 숙제를 준다. 그 기한에 못해내면 빚이라도 받아낼 듯 쫓아오며 초조함을 안겨준다. 자신을 인정하고 자신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사랑할 때다. 그러려면 자신에게 반해야 한다. 누워서 더위나 보며 시간을 보낼 법도 한데 툭 털고 일어나 체육장으로 가서 30분이나 뛴 자신에게
작정하고 떨쳐입고 나선 새바지에 커피를 엎지른 커피숍의 신입 아르바이트생에게 짜증어린 표정을 보였을 법도 한데 제법 의젓하고 너그럽게 괜찮다며 그 어린 여자아이를 안심시켜준 자신에게 가끔 반한다. 소소한 것들이지만 그것들이 모이면 거룩해지지 않을까? 헬스 트레이너는 여전히 나를 보면 호들갑을 떤다. 봐요, 며칠 운동을 쉬었더니 바로 거북목이 됐잖아요. 또 다리를 꼬고 앉아있었죠? 골반 틀어진 거 보이시죠? 이제 이런 말들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네, 하고 그냥 그날 해야 할 운동을 할 뿐이다. 그저 무거워진 몸이 끌고 그곳까지 가서 몸이 건조하게 아령을 들었다 놓기를 반복하는 나 자신을 대견하게 여길 뿐이다. 인자하고 자애롭지만 이성적이고 단호한 엄마를 언제나 꿈꾼다. 그러나 마음대로 되지 않아 가끔 무너지고 가끔 화를 내고 또 가끔 후회를 한다. 그러나 잘하고 있고 잘할 것이라 스스로를 다독인다. 팔순이 오라지 않은 엄마는 가끔 다 나만큼 애 키우라고 해라 라고 배짱을 부리신다. 그것은 많이 부족한 엄마라는 후회 끝에 부려보는 무모한 배짱이시다. 정말 그렇게 믿어서가 아니다. 그곳이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나은 엄마로 만들어주리라 믿기 때문이다. 자신을 인정하고 자신에게 반할 수 있는 몇 가지들이 있는 한 세상은 그리 삭막해지지 않을 것이다.

네, 금방 리은실 작가님의 글 스스로에게 반하기. 네, 연변 여성 잡지의 수다의 정석 리은실 코너에 실린 글이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선 가끔 자신에게 반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남은 시간 노래 몇 곡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소중한 시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기획 편집 진행의 현국화였습니다. 오늘도 멋진 하루 되시길 바라봅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83000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1: 中波873kHz，저단파103.5MHz，흥룡강조선호방송입니다。

어렸을 땐 엄마의 품이 세상 가장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등은 가장 믿을 수 있는 버팀목이었습니다. 이젠 우리가 그들을 지켜줄 차례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을까 걱정 마십시오. 효도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가장 소중한 선물은 함께입니다. 효도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의 작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네, 책과 음악이 있는 행복한 문학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르녹입니다. 네,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며 오늘의 행복한 문학 만나보시죠.

네, 행복한 문학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마음 산책 코너입니다. 삶이 무겁게 느껴질 때면 우리를 구원해주는 한마디가 있죠. 바로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입니다.

매일마저한 작은 일에 전념하며 힘을 키워보십시오. 네, 우리처럼 신문방송에 정사할 경우 단편의 기사를 번역한다든가 아무런 주제 하나를 갖고서도 나만의 기획안을 만들어보며 화면을 상상해본다든가 네, 멍을 때리는 잠깐의 시간이라도 나 자신이 프로감독이 된 듯한 기분입니다. 소중한 지금의 경험이 쌓여 전문가로 성장할 토대가 마련됩니다.

네,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기, 여러분께 작은 실천법을 알려드립니다. 네, 첫 번째는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일을 정하십시오. 통제 불가능한 것은 과감히 내려놓고요. 네, 두 번째는 매일 세 가지 작은 성공을 기록하기입니다. 네, 오늘 완성한 소중한 순간들에 감사하십시오.

천리길도 한 걸음 붙으라고 먼 미래를 바꾸는 힘은 놀랍게도 지금 내가 선택하는 이 작은 걸음에 숨어 있습니다. 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지금이 빛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문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학을 통해 우리는 삶에 대한 태도를 배웁니다.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인생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지혜와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인생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혹시 스마트폰에 중독되시지 않으셨나요? 매일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 않으시나요? 이제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연석을 걷거나 가족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잠시의 여유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내가 처음으로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을 경험한 것은 그 번이다. 가을에 오는 날 퇴근하고 아이를 데리고 집에 와보니 엄마가 누워서 일어나지 못했다. 구급차를 불러서 연변병원에 실려갔다.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의사 선생님이 말해줬다. 나는 믿기지가 않았다.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 아이를 키우면서 알츠하이머에 걸린 엄마를 돌보는 일은 마냥 쉽지는 않았다. 주위에서 엄마를 양로원에 보내라고 권고했지만 나는 그럴 수 없어 함께 지내왔었다. 엄마의 병세는 시간이 갈수록 심해졌는데 엄밤을 자지 않고 물건을 두드리면서 뭐라고 중얼중얼 말하는가 하면 화장실 변기를 밥상이라고 하면서 반찬을 그 위에 넣기도 하고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여기저기 문질러 놓기도 했다. 가끔은 나를 엄마라고 부르면서 어린아이처럼 절절 따라다니기도 하고 아이들에게 밥을 해준다면서 밥가마를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놓고 다 타버리게 하기도 했다.

단번은 출입문이 열리지 않는다면서 창문으로 나가려다가 다리가 철망에 끼인 적도 했다. 나는 2시간을 낑낑거려서야 겨우 엄마를 안전하게 내려오게 할 수 있었다.

엄마는 점점 아이가 되어갔다. 딸애가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덩달아 자기도 먹고 싶다고 때를 부렸고, 입맛이 없다며 식사를 거부할 때면 나는 아이를 달래듯 아이스크림이라고 구슬려서 밥을 입에 또 넣어줬다. 목욕을 할 때면 나보다 어린 딸의 말을 잘 따라줘서 유치원생인 딸애가 할머니의 목욕을 거들어줬다. 엄마를 보살피면서 가끔은 너무 힘들어 도와주지 못할 망정 애만 먹인다고 원망도 많이 했다. 하지만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의사선생님의 말을 듣는 순간 차라리 애를 먹여도 좋으니 제발 가지 말라고 속으로 애원했다. 엄마가 없으면 나는 어찌 살아갈지 막막하여 많이 울었다. 그 순간 오로지 엄마랑 더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여 의사 선생님한테 엄마를 제발 살려달라고 목숨만 보태게 해달라고 애를 했다. 이런 내 마음을 알았는지 엄마는 나를 홀로 두지 않았다.

엄마는 목숨은 구했는데 음식을 드시지 못하여 류동식을 겨우 드실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래도 나는 너무 기뻤다. 엄마가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다행스럽다고 여겼다. 엄마가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나는 기뻤고 살 수 있었다.

이렇게 열흘이 지나고 보름이 지나고 스무 날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다. 병원에서는 이제 그만 퇴원하라고 했다. 링게르 주사를 빼고 집에 오니 엄마는 전에 비해 더욱 식사를 못했다. 엄마는 하루하루 야위어 갔고 뼈만 앙상하게 드러나 있었다. 매일 숨가쁘게 호흡하는 엄마의 숨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다. 엄마는 병환에 있으면서도 선녀를 늘 마음에 두고 있었다. 그래서인지 딸애가 학교에서 돌아와 할머니에게 물이라도 떠넣어주면 이상하게 그것만은 넘겼다. 하루하루 뼈가 앙상하게 말라가는 엄마를 보는 내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다. 도대체 효도가 뭐길래? 힘들게 숨을 쉬는 엄마를 보면서 때론 고통에서의 해탈이 엄마에게 더 필요할지 모른다는 생각도 해봤다.

너무 힘들지. 난 엄마와 너무 함께 있고 싶어. 엄마가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서 엄마를 이리도 고통스럽게 할지는 나도 몰랐어. 미안해. 엄마가 생전에 해달라는 대로 해주지 못해서. 나는 엄마의 귓가에 이렇게 말하면서 펑펑 울었다.

고통스러워하는 엄마를 안쓰럽게 지켜보면서 불안한 일상을 보내던 어느 하루였다. 그날 엄마는 숨을 가쁘게 몰아쉬더니 영영 세상을 떠나갔다.

몸은 따스한데 심장이 멈췄다. 우리 엄마 안 죽었어. 우리 엄마 안 죽었어. 나는 미친 듯이 날뛰면서 엄마를 데려가지 못한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12월의 초유가 내 뼛속까지 스며들어왔다.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지금도 파란 하늘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과연 엄마한테 최선을 다했는지를 물어보니 정답은 여전히 모르겠다. 그 무너진 하늘을 떠받들고 나는 엄마를 마음속에 그리면서 엄마 사랑에 힘입어 꿋꿋하게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네, 하늘이 무너지던 날, 남계화님의 작품이었습니다. 네, 엄마라는 단어만으로도 마음이 찡해납니다. 산나물 캐러 가는 길도 어미 등에 업혀가면 꽃길이라고 했습니다. 작품을 따라 우리 마음도 같이 녹아드는 것 같습니다. 산은 높아도 부모 은혜 아래 있고 바다는 깊어도 자식 사랑 안에 있다고 합니다. 부모님은 해가 갈수록 쇠약해 가지만 살아계신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더없는 정신적 위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창가에 앉아 흐르는 시간 속에서도 변치 않을 그 사랑을 떠올려 보면

일주일에 며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 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교통신호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인생의 세 번 기회를 만나다라는 책종에는 일과 생활에서 다양한 시련에 부딪힐 수 있고 수많은 좌절과 고통에 빠질 수 있지만 우리가 좌절의 수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달관적인 태도라고 했습니다. 달관적인 태도는 전 현실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사 좋지 않은 현실을 만나도 더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 믿고 더 당당하게 더 즐겁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내 삶에는 언제나 더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는 믿음, 그것이 달관적인 태도가 아니겠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행복한 문학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김준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뱉은 담배 연기는 내 눈앞에서 사라지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피해가 될 수 있습니다. 공중장소에서 흡연을 금하시고 간접흡연에 피해를 주지 않는 사람이 되어주세요.

뉴스입니다. 제76회 요결 국제 어린이날을 맞아 가족 여행 시장에 소비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동정여행 플랫폼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오리성은 생태자원과 문화체험, 여름철 시원한 기후에 힘입어 가족 여행의 새로운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일 어린이날을 전후해 가족 여행 예약 열기가 전월 대비 61%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6일 어린이날을 전후해 할빈이 전국 가족 여행 인기 목적지 12권에 진입했습니다. 할빈 인기 여행지인 볼가 장원은 6일 높이 토파오르기 테마 활동을 혁신적으로 선보였으며 러시아 문화체험, 수공예 제작 등 가족 동반 프로그램이 가족 단위 여행객들로부터 환영을 받으며 핫플레이스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할빈 극지공원, 동북호랑이공원 등 명소도 가족 여행 고봉을 맞았으며 입장권 예매량이 크게 늘어 그 열기가 전월 대비 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족 여행 촬영 예약도 폭증해 상당수 스튜디오는 한 달 전부터 문의와 예약을 받았으며 어린이날을 전후해 촬영 열기가 꾸준히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있습니다. 대도에 따르면 할빈 지역에서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 마련한 맞춤 료행, 가족 료행 상품의 인기가 전년 동기 대비 31%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학 료행도 올해 6일 어린이날의 하이라이트가 됐습니다. 7대 하시는 올림픽 챔피언의 도시라는 타이틀을 앞세워 러시아 수학 료행단을 유치했고 화남현은 증기기관차 체험을 통해 아이들에게 삼림공업의 역사를 보여주었습니다. 학강시는 산업풍 수학여행을 선보여 학생들을 물류산업단지로 안내했고 전려는 서흥알령 삼림탐험활동을 선보였습니다. 우리성은 생태, 과학기술, 이국문화, 도시추억을 특색으로 다양한 가족 동반 수학여행 시나리오를 마련해 여행 열기의 꾸준한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흥알령 지역의 2025-2026년 한랭지 테스트 시즌이 최근 마무리됐습니다. 이곳은 중국 최북단에 위치한 고위도 지역으로 연간 결빙 기간이 200일 이상에 달해 한랭지 테스트 산업을 육성하기에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흥알령지구 공급 및 정보화국 구효 상급 조사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시즌 서비스를 제공한 기업과 연구기관 수는 전년 동기 대비 22.2% 증가했으며 각종 장비 테스트 실적도 3.4% 상승했습니다. 테스트 분야는 기존 자동차 산업에서 태양광 발전, 전력, 항공 등 다방면으로 확장되며 산업의 집결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랭지 테스트 산업은 대흥알령이 생태 자원의 활용 가치를 높이는 핵심 분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대흥알령 택강림 중약재 재배 합작사 리휼 이사장은 올해 적작약 수확을 시작하게 됐다며 수년간 꾸준히 투자한 끝에 결실을 맺은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랭지 중약재 사업은 장기적인 투자가 필수적인 분야인데 지방정부에서 보조금 지원, 기반시설 구축, 련계 관광 육성 등 다방면으로 뒷받침해줘 사업 확장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합작사는 올해 재배 면적을 1,500무에서 2,000무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 이곳은 성급 중약재 우량종 육성기지로 지정됐으며 수확체험장, 민박 등 부대시설을 함께 운영하면서 농촌지역의 중약재와 관광이 융합된 발전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대흥알령은 삼림자원경제를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자작나무 진액, 산나물 등 특색 품목을 중심으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했습니다. 아울러 기업의 정밀 가공 제품 연구 개발을 장려해 산업 사슬을 효과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대흥알령은 국가 최초 생태 제품 가치 실현 메커니즘 시범 지역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삼림, 습지, 빙설 등 생태 자원을 개량, 거래, 저당, 수익 창출이 가능한 상품으로 전환해 푸른 산과 맑은 물, 빙설 자원이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로 이어지는 길을 열고 있습니다. 5월 22일 기준 대경유선의 건설 및 운영 중인 풍력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 설비 용량은 총 328만 킬로와트에 달하며 사상 누적 발전량이 30억 킬로와트시를 돌파했습니다. 30억 킬로와트시의 녹색 전력은 약 150만 가구의 연간 전력 사용량을 충당할 수 있는 규모로 대경시 전체 가정의 전력 소비량을 웃돕니다. 특히 이 전력은 모두 유전 내 채유, 주입 등 핵심 생산 공정에 직접 공급돼 외부 구매 전력 비용 절감과 에너지 효율 개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화력 발전 대비 약 90만 톤의 표준 석탄을 절약하고 이산화탄소 배출은 166만 톤 감축한 셈입니다. 이는 1억 5천만 그루의 나무가 1년 동안 흡수하는 탄소량에 해당합니다. 중국 남방항공은 6월 15일부터 할빈 알타이 직항 로선 운항을 정식 재개할 예정입니다. 해당 로선은 현재 흥룡강 성내에서 알타이 지역으로 가는 유일한 직항 로선으로 중간 환승 없이 목적지까지 직항합니다. CJ5895편 항공편은 오전 8시 20분 할빈에서 출발해 오후 2시 알타이에 도착하고 CJ5896편 항공편은 오후 3시 알타이에서 출발해 저녁 8시 15분 할빈에 도착합니다. 6월과 9월, 10월에는 매주 월요일 1회 운항하고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월요일과 수요일 매주 2회 운항하게 됩니다. 알타이 지역은 카나스, 허무, 커커토하이 등 세계급 수준의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신강 지역의 대표적인 피서 휴양 및 가족 단위 여행지로 손꼽힙니다. 최근 동북농업대학은 동농 야식 연장급식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하고 심야식당을 마련했습니다. 전통적인 캠퍼스 식당의 식사 방식을 개선해 다양한 음식을 야외로 옮긴 것 외에도 바비큐, 특색 간식, 디저트 등을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환경적으로는 트렌디한 캠핑 스타일의 디자인 컨셉을 도입해 휴식용 텐트와 편안한 야외 의자를 배치했습니다. 또한 다양한 조명 장식을 추가해 교직원과 학생들이 편안하게 교류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행복감과 소속감을 높였습니다. 캠퍼스 특색 야시장은 총 3개의 운영 장소를 마련했는데 남부 캠퍼스의 주요 생활구역을 모두 아우르며 매일 저녁 6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상시 개방하고 있습니다. 현재 야시장은 진만두, 특색 꼬치구이, 오징어구이, 굴전, 사천식 꼬치, 특색 훈제료리 등 다양한 향토 미식을 모았으며 총 33개의 미식 종류와 24개 로즘을 갖추고 있습니다. 성 농업 및 농촌청에 따르면 5월 31일부터 전성이 2026년 금어기에 본격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야생 산개구리 개체구는 금어기가 1년 내내 이어질 예정이고 각 하천류역의 어류 및 기타 수생생물의 금어기는

있습니다. 경기상에서는 량국 청소년이 육상 종목에서 기량을 겨루며 달리기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우정을 쌓았습니다. 우리성 최초의 디지털 지능 교육 시범부로서 동영 씨는 드론 군단, 로봇계 방진대, 인공지능 창의 방진 등 첨단 기술을 경기장에 대거 선보였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중도 량국 선수 총 526명이 참가해 3개 종목 20개 세부 경기에서 기량을 겨뤘습니다. 이번 운동회에는 또 노동교육 장터, 고향 홍보 포스터 전시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펼쳐졌습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준옥이었습니다.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드라마 숨바귀꽃 기획 허복순 연출 김은희 23번째 시간입니다. 놈들의 순찰대가 울음소리를 듣고 달려왔다. 적강이가 기척소리에 고개를 켜들었을 때는 적들이 이미 눈앞에 다가들고 있었다. 두 외놈이 헐떡거리며 덮쳐들어 그를 붙잡으려고 하였다. 적강이는 놈들이 겨드랑이 아래로 쑥 빠져나갔다. 나는 듯이 골짜기를 뛰어내려가다가 그는 산으로 냅다 달렸다. 놈들은 그가 오리다고 야부왔는지 아니면 팔로군과 연계를 가지고 있을 그를 산채로 붙잡자고 꿈꾸었는지 총을 쏘지 않고 웩웩 소리만 치며 뒤를 쫓았다. 어찌된 일인가? 너무 당황해서인가? 얼음 구멍에 빠진 발이 얼어서 굳어졌는가? 아니면 먼 길에 지쳐버렸는가? 산에서 그렇게 펄펄 나는 독강이 것만 기진해 버렸다. 놈들은 점점 가까이 따라왔다. 몇십 보밖에 남지 않았다. 덕강이는 머리도 돌릴 사이 없이 달리면서 수류탄을 꺼내어 어깨의 너머로 힘껏 던졌다. 꽝 하는 소리와 함께 외놈 하나가 꼬꾸라졌다. 덕강이는 놈들이 땅에 머리를 박고 엎드린 틈을 타서 소나무가 빽빽이 자란 숲속으로 뛰어들어갔다. 며칠간 눈산에서 동굴 생활을 겪은 사람들은 비칠거리며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하였다. 집이 어떻게 되었는지도 모르는 그들의 마음은 공포와 불안으로 무겁기만 하였다. 어머니도 화자와 함께 아이들을 데리고 사람들 속에 끼어 있었다. 그의 심정은 누구보다 더 무거웠다. 옹근 며칠째나 목구멍으로 밥을 넘길 수 없었고 눈도 붙일 수 없었다. 그것은 데리고 있는 아이들이 성화를 먹여서가 아니라 눈앞에 없는 자식들과 자기가 친아들처럼 여기는 강영천이 그리고 그들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겪는 사람들에 대한 근심에서였다. 전투가 벌어졌다는 소문이나 총소리를 들을 때마다 어머니의 가슴은 모진 아픔을 느낄 때처럼 마냥 조여들었다. 이따금 아이들을 떠나보낸 자신을 두고 원망하였다. 하지만 제 자식들이 전투에 참가하였기에 이렇게 많은 남녀로서가 안전하게 살아있다는 현실을 눈앞에서 볼 때에는 다시 마음속으로 그 애들이 옳다. 응당 그들을 보내야 한다. 이렇게 생각되었다. 만약 아들, 딸들이 탈주병이 되어 눈앞에 나타난다면 오히려 창피스러워 얼굴을 못 들 것이다. 그들에게 승리만 차려지고 불행과 죽음이 없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희생된 민병 두 명이 들려왔다. 그들의 부모 처자는 넋을 잃고 울음을 터뜨렸고 사람들도 모두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도 울었다. 구슬프게 울었다. 그는 희생된 민병의 유가족들을 애써 위안하였다. 그들이 너무나도 가엽고 불행하게 느껴져 이 불행이 자기 머리 위에 떨어졌으면 오히려 나을 것이라고까지 생각하였다. 자신은 그렇게까지 가엽게 보이지 않고 꼭 견뎌낼 수 있다고 믿었다. 이것은 아마 그의 동정심이 너무 강한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만약 정말 이런 불행이 그한테 들이닥친다면 더욱 비통해야 할지 모른다. 꽁꽁 얼어붙은 한쪽 바지가랭이를 끌며 독강이가 맨발로 피를 흘리며 달려왔을 때 어머니의 가슴은 미어지는 것만 같았다. 그러나 아들은 조금도 괴로운 티를 내지 않고 신이 나서 민병들이 외놈들과 싸우던 일과 자기가 수류탄으로 외놈들을 쓸어눕히고 빠져나오던 일을 자랑차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흉악한 외놈들과 싸움을 한 것이 아니라 장난을 치고 돌아온 것만 같았다. 어머니는 승리자의 기계에 감염된 듯 미소를 지었다. 아들이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니 어머니는 어깨가 올라갔다. 그러나 치즈 부부가 희생된 소식은 사람들의 더욱 큰 슬픔을 자아내었다. 어머니는 흐느껴 울었다. 좋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죽는다는 생각이 그의 머릿속에서 맴돌아쳤다. 외놈을 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죽은 사람이 몹시 아깝다는 생각이 들수록 그는 자식들과 사람들의 운명이 더더욱 걱정스러웠다. 그의 이러한 감정은 차차 뼈에 사무치는 증오심으로 굳어졌다. 외놈들과 매국노들이 없다면 이런 불행이 어찌 생길 수 있겠는가. 사람들은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부터 매캐한 연기 냄새를 맡았다. 그들은 가슴을 점점 더 조이며 발걸음을 다우쳤다. 점차 사람들의 고함 소리, 나무가 불에 타며 탁탁 터지는 소리와 물을 끼얹는 소리들이 한데 뒤엉켜서 들려왔다. 마을은 불바다로 되어 짙은 연기에 꽉 덮여 있었다. 사람들은 급히 달려갔다. 팔로군 전사들과 민병들이 긴장하게 불을 끄고 있었다. 지붕에도 담벽에도 뜰악에도 어디나 불 끄는 사람이었다. 어떤 사람은 집 안으로 뛰어들어 물건들을 꺼내오고 있었다. 어머니는 몸에 불이 달려 연기를 날리는 전사들이 얼굴에서 땀을 뚝뚝 떨구며 바삐 돌아치는 것을 보고 몹시 감동되었다. 이 사람들 속에서 그는 강영천을 보았다. 한 골목에서 이불을 덮어씌운 사람을 문짝에 들고 나왔다.

가까이에 왔을 때야 어머니는 허리에 탄띠를 두르고 어깨에는 보청을 가로맨 딸 수연이가 문짝 한 끝을 들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가슴을 지지누르던 돌덩이를 내려놓은 듯 마음이 가벼워졌다. 사람들은 울고 불며 불 끄는 대호에 뛰어들었다. 어머니는 무슨 생각이 나서 고개를 돌려 아들을 찾았으나 덕강이는 이미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았다. 그는 수자에게 꾸레미를 넘겨주며 덕견이를 데리고 집에 돌아가라고 하였다. 자기는 만자를 안고 화자와 함께 넷째 할아버지네 집으로 달려갔다.

0: 내렸다. 온몸에 피치를 한 넷째 할아버지가 눈 속에 쓰러져 있었다. 주위에 눈이 녹아서 질벅질벅하였다. 화자는 덮쳐들며 울음을 터뜨렸다. 어머니도 눈물이 마치 줄 끊어진 구슬 마냥 주르륵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만자는 그의 목을 끌어안고 엉엉 울어대었다. 두 전사가 들어와서 어머니를 보고 말하였다.
1: 아주머니, 할아버지가 다쳤구만요. 우리가 모셔다 치료하겠습니다.
2: 그래.
0: 어머니는 급히 화자를 보고 집에 들어가 이불을 한 채 꺼내오라고 하였다. 그러나 화자는 인차 울며 되돌아 나왔다. 집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다. 전사들은 이불은 자기들한테 있으니 사람을 구하는 것이 급하다고 하였다. 그들은 로인을 문자구에 들어올렸다. 넷째 할아버지는 포르케 부은 눈을 가늘게 떴다가 다시 천천히 감아버렸다. 집안은 온통 수라장이었다. 흙물에 진 이겨진 나달이 바닥에 쭉 깔렸다. 가장 진물들은 몽땅 산산조각 났고 닭털, 달걀 껍질, 돼지 발쪽과 꼬리들만이 너저분하게 널려져 있었다. 그야말로 발을 옮겨 디딜 자리도 없는 것이 마치 소홀한 주인이 집을 나설 때 깜빡 잊고 문을 걸지 않아 이리떼들이 기어들어 뒤범벅을 만들어 놓은 것만 같았다. 화자는 울부짖었다.
2: 오빠! 오빠! 오빠 어디 갔어요? 형님 왜 이러고 있어요?
0: 아랫방에 들어선 어머니는 코를 찌르는 비린내에 하마터면 질식해서 쓰러질 뻔하였다. 만자는 너무 놀라 머리를 어머니의 품속에 파묻고 숨도 크게 못 쉬었다. 피로 벌겋게 물든 사짜리 위에 머리가 북대기처럼 헝클어진 이 집 며느리가 몸에 실 한 올이 못 걸친 채 분노의 눈을 부릅뜨고 쓰러져 있었다. 배는 북처럼 불어났고 몸에는 여기저기 시퍼렇게 몽이 들었다. 어머니가 손으로 만져보니 시체는 벌써 굳어졌다. 그는 앞으로 덮치려는 화자를 가로막고 비통하게 말했다.
3: 화자야, 사람은 이미 숨졌으니 그러지 말거라. 화자야, 아주머니 말을 듣거라. 가서 천을 좀 찾아봐라. 착한 애야.
0: 어머니 어설픈 눈물에 젖어들었다. 목구멍에 비린내 풍기는 덩어리가 막혀 말을 할 수 없었다. 갑자기 시꺼먼 피가 그의 입안에서 뿜겨져 나왔다. 한창 꽃나이의 젊은 여자가 엄마라는 말 한마디 들어보기도 전에 무고하게도 뱃속의 태아와 함께 피를 토하고 숨을 거두었다. 어머니와 화자가 며느리의 시체를 거두고 있을 때 주주가 후닥닥 뛰어들어왔다. 화자는 달려가 오빠의 팔을 부둥켜 안고 통곡하였다.
4: 내가 당신을 이렇게 만들었구나. 이렇게 사직들.
0: 그는 갑자기 이를 부득부득 갈며 당장 별판 내려 가려는 듯 온 집안을 샅샅이 뒤지며 쟁기를 찾았다. 어머니는

0: 그를 꼭 부여잡고 연신 그를 불렀다. 조준은 어머니 앞에 풀썩 꿇어앉아 그의 다리를 부둥켜 안고 울며 말했다.
1: 아주머니, 모두 다 아주머니 말을 듣지 않은 탓이에요. 이제 깨달았어요. 저도 다행히 팔로군의 구원을 받아 기망정이지. 그렇지 않으면 벌써 거점에 잡혀 들어갔어요. 아수원이 자꾸 한 목숨 내걸고 외놈들과 해보겠어요.
2: 조수야, 진짜로.
0: 어머니는 그를 부축해 일으켰다.
2: 알았으면 됐어. 빨리 뒷일을 처리해야지.
0: 어머니가 말을 채 맺기도 전에 수자가 울며 달려왔다.
3: 엄마! 엄마!
2: 수자야!
3: 우리 집이 다 타버렸어요!
0: 어머니는 뚜락에 서 있었다. 세 어린아이는 그의 몸에 기대서서 그의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다. 거의 다 타버린 집을 팔로군이 구원해 주었다. 그는 아직도 흰김을 뿜고 있는 집을 묵묵히 바라보며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사람들의 죽음이 그의 눈물을 말려버렸다. 그의 입귀에 깊이 패인 가는 주름은 더욱 뚜렷이 나타나며 부르르 경련을 일으켰다. 어머니의 눈길은 문득 산 쪽으로 돌려졌다. 거기에는 지붕이 없는 시꺼먼 낡은 집 한 채가 있었다. 벽 위에는 풀들이 꽉 자라서 불에 탄 흔적을 덜어주고 있었다. 마당 아래켠 절반 타버린 늙은 살구나무는 마치 러시안 늙은이처럼 허리를 굽혀 자기의 상처를 굽어보며 마을의 비참한 전경을 구슬프게 지켜보는 것만 같았다. 어머니는 주먹을 불끈 부르짖고 아플 정도로 이빨을 사려물며 속으로 똑똑하게 되뇌었다.
2: 왕요일, 왕족, 이외놈들, 이태전에도 네놈들은 우리 집 식구들을 죽이고 내쫓더니 오늘은 또 불 한 폭이 남기지 않고 몽땅 태워버렸구나. 사무친 이 원한을 대를 두고 잊지 않고 기어이 복수하고야 말겠다.

드라마 숨바귀꽃 23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어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해설 김란, 음향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의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언제나 그립고 걷고 싶은 고향길로 오늘 여청아마당의 천막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청아마당 프로그램입니다. 고향은 누구에게나 어릴 적 추억이 깃든 곳이고 아름다운 곳의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여청아마당 프로그램은 고향을 주제로 한 노래들로 마련했습니다. 그럼 먼저 산동성 청도시에서 근무하는 리충권 씨가 고향에 있는 가족들을 그리면서 요청한 노래 손풍금 타는 총각을 보내드립니다.

경치 좋고 살기 좋은 내 고향 연전은 춤의 고향이고 노래의 고향입니다. 북경에서 근무하는 윤연희 씨는 올여름 휴가엔 꼭 고향에 찾아가 부모님과 그동안 못 나눈 이야기도 마음껏 나누고 그리웠던 고향 친구들도 만나보고 싶다면서 노래 춤의 고향, 노래의 고향을 요청해왔습니다. 고향을 그리는 모든 분들께서 함께 감상하시기를 바랍니다.

0: 한국에서 근무하는 리걸 씨는 고향의 따뜻한 정이 그리워 난다면서 마을 전민들이 즐겨보는 소품 4,000원이 넋두리를 요청해왔습니다. 이 밖에 한국에 계시는 김옥희 씨도 고향에 계시는 어머니의 건강을 기원하면서 이 소품을 요청해왔습니다. 네, 요청한 소품을 이번 순서에 보내드립니다.
1: 어, 젊은이! 야, 그 구동보로 그 아스팔트에다 그렇게 막 대지면 그게 어때요, 저거? 도련단데 도련단데 도토토야 같은 아그네. 아이 그거 그거 허여 쌀아를 그렇게 길에다 번지니까 그거 무식이 돼요 그게. 에고 사람들이 정말 양심이 없어. 아이 길이라면 이래 쫙 닦아놨으면 좀 위세도 좀 지키고 그래야 되지. 그게 무식이야 그게. 이고 도토토야 같다 그래. 뒤에 길래 그저 안까지 오더니 달아난지 10년 돼서 아이 어디? 그래서 이고 저거 뭐 저거 헛떡헛떡 웃으며 들었거든. 그저 내 말은 미래 타라졌고 그저 동네째 그저 강아지 짖는 거 아니에요 그저. 그리고 아이고 이거 태양촌에서는 떠났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무식이 하자 해도 그저 사람이 있어야 말이지. 와이 야 태양촌에 채놓지요? 야야 그래 뒷꿈은 떠났어? 야 에고 기세 말이요. 아이 원래는 그저 각 촌에서 모두 동원해서 한다던 게 그새 지금 어디 농촌에 사람이 있어? 길에 놓을까다 그저 지내서야 이래 모두 사람은 다 같이 동원해서 그저 한 세계 돌목이나 그래 한다. 우리 촌에 길이야? 에구 드나나나 젊은 각시라는 게 그저 둘밖에 없어. 다 그저 우리 독보도 놀고 있네고 그래서 하면 그저 호래보고 그저 서바 아이간 총각 아들이지. 야 길에가 그저 저 앉은다 그저 너무 암에 길에도 나와서 뭐 옛날 그저 솜씨를 좀 피우라 이게 하긴 나오기는 나왔는데 그때냐 오늘은 다 못 와서 연습한다. 에고 내 것이 10년만 이렇게 젊어도 그저 내 열에 폴폴 날아다니게 했는데 어때 그게 생각대로 잘 아이냐? 어때 올해는 날씨 더바 그랬는지 그저 맥이 떨어지면서냐 죽에 가시빨 맥도 없단데 야 그래 좀 이따 만나기 에고 하기사

거도 동양 안 간들이 거도 배거도 뿔뚝뿔뚝 불어나면서 거도 아이고 한 집에서 아 거도 내대식이래 나타 보일까 거도 뒷집마다 거도 달마다 거도 아 울음소리 거도 들리고 거도 저 개배자하고 빨래 줄이는 거도 아 똥기대기 거도 흔들흔들 이래고 거도 너들 강변은 좋는데 거도 지금 뭐 없죠. 빨래 줄이하고 개배자하는 거도 아 거도 똥 걸리는 게 아니라 거도 전문 거도 거머 칙칙한 거도 도선명태한 거도 흔들흔들 투무죠. 동료 50년대 60년대는 거죠. 아이 사람들이 먹지 못하고 입소에 변변치 못해도 거죠. 동네 거도 아들이라는 게 거도 저녁이 무너거도 아이 골목에서 거도 띠임지라고 바닦고 논다 거도 전투 놀이를 한다 차게로 탄다 대기로 타고 하면서 이러면 거도 애미들이 그거 불러들이거라고 온 동성파이 거도 이라고 떠들썩 했는데 거도 지금은 거도 낮이고 밤이고 동네 너무 조용해 놓을까대 가두고 나거든 긴 밤에 잠이 아예 오는 게 거든 앞집 뒷집에 거든 방귀 뀌는 소리 다 들려 어디 동네 도용해 했으면 거든 에오 기르자 뭐 어딘도 돌보이는 거든 아 한나마 거든 뼈깍 나 대어지고서는 다 거든 시내라 뭐 외국어 싸고도 돈 벌라 들어가게 에고 글쎄 돈도 돈이지만은 너무 돈돈 하지 말고 거든 동부에서 이래 하나 더 나갈 때 거든 모두 팡팡 이래 나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법소 저 젊은이들이 10년, 20년 지난 다음에는 이게 농촌 이거 어떻게 되는가? 전에 이제 후회를 할 때 있었네. 이제 후회를 할 때 있자인가? 그리고 아이 후회를 할 것 같소? 50년대, 60년대만 해도 거도 학교도 있고 촌도 있고 구락부도 있잖아요. 그죠? 낮에는 일하고 아이 그래고 그저 저녁이면 그저 구락배에 못 와서 장애를 하고 춤을 추면서 동네 총각 처녀들이 많이 놓으니까 그것도 제 동네에서 연애를 하고 잔치라는 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이 그랬으면 그때는 그래요. 그래서 지금 아들처럼 처녀 총각들이 왕왕이래 끌어안고서 뽀뽀는 것도 못해도 그죠 건조실 뒤나 그죠 그 골대 넓은 아이고 저 아줌마도 아무래 그때 연애를 했는가 보다. 이 골대 높은 것도 담배밭에 가서 그죠 연애 소리라도 두리고서 살랑살랑 연애 지무는 거죠. 그때서 혁명적으로 연애하다 보니 더 엄숙하긴 했지만 생아들은 또 총각들에게 잘 보이겠느라고 낮에는 이래서 새까만 데다 밤에는 거저 회칠하듯이 새뽀얗게 바르고서는 거죠. 에이구 아이 그랬으면 그때 그래고서 고만을 뜨게 하는 연애 때에서는 거죠. 거기서 총각 아들이 무슨 이게 에리를 붙이는 가짜 에리요 담배 쌈지를 떠주면 거죠. 여름에 그때는 거죠 인간 예색하게 했는데 거죠. 에이구 지금은 학교도 거죠 싹 없어졌지. 이게 구락부도 다 없지. 이게 거저 무지개임도. 기래길래에 우리 새농촌 건설을 해야 됩니다. 새농촌 건설. 기래가지고 우리 이게 농촌에 잘 살면은 아이 저 시내 새가들이 거저 오지 말래 해도 거저 이 우리 동서에도 거저 엉지 불이 나게 거저 막 달아오겠구만. 어때 믿댄다. 그런 날이 돌아오겠구만. 그런 날이 돌아와. 야 지금은 얘 농촌 정책이 도와서 아이고 정말 지금 없어. 초가집을 싹 허물고 거도 백돌집을 더 두지. 아이 그래고 또 그분님도 아스팔트 길을 초마다 거서 막 거도 싹 해두지. 그래고 얘 또 보 없어. 아이 우리 이 동성 총마 보더라도 거서 1년 12달 거서 화학 비료로 아이친 거서 해랑강 변 입사를 거서 마음대로 먹지. 거기다 또 속청도 광천수에 남들은 거저 돈을 주고 싸먹는 거 우리는 거저 수도 꼭지만 꽉 틀면 거저 콸콸콸 쏟아지면서 나오는 게 에구야 내가 언제 여기서 일하고 넋두리를 하게 있겠습니까. 아 이번에 글쎄 여러분들은 아는지는 모르겠는데 저 이번에 우리 동성진에서 예 연변 텔레비전 방송국과 같이 이래 갑자기 해가지고 고개 무식이라든가 저 새농촌 건설이 이런 무슨 새 역사를 맞이하는 이런 의미에서 예, 해랑강 아리랑 이런 축제를 하는데 나를 어찌나 그저 저 앉은다 암에 우리 동서촌을 대표해서 어찌나 무서워 하나 장기자라 하라는데 그저 하늘을 이 촌에서 내 살면서 내 그저 아 미촌을 다 써먹은 게 무서워 했으면 더울까. 예 아이고 그래도 내게도 옛날에 댄스는 한 번도 아예 했으니까 옛날에 솜씨를 한번 그때서 내 하늘을 했을 때에 내 그거 한번 기량을 쭉 뽑아보겠어. 에고 박수는 무시래 또 요렇게 타겠어.

땡겨제 연어는 하이까 이게 가슴이 찡해나면 이겨제 축제 부를 노래 아이다. 아이고 이래면은 얘 그 있는 거 부르겠으니까 저 무지개 우리 해란 철고 태양 철고 저거 아이 광도이고 비암이고 독보도 노신들이 다 와 있을지. 네. 다 일어나 춤을 추는 노래를 내 하마 불러겨.

0: 여기 정신물이라고 정신물 넣고 감자나 옥수수나 호박이나 다 삶았어. 날래 가게.
1: 고향을 떠나 멀리 타양에서 살고 있는 분들에게 고향만큼 그리운 것이 없습니다. 고달픈 타양살이에 지쳐 평소에는 고향을 잊고 지내다가도 명절이면 가족들을 만나 향수를 달래고자 설렘을 안고 귀향길에 오릅니다. 강서성 서주시에서 근무하는 김혜영 씨는 명절 때면 고향으로 가는 길이 제일 즐겁고 가슴 벅차다면서 노래 귀향길을 요청해봤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이번 순서에 보내드립니다.

건진하고 순수했던 동년 시절의 모든 것들은 우리의 기억 속에 칠색무지개처럼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있습니다. 도문시의 방룡호 씨는 마을 친구들과 함께 민들레꽃씨를 불면서 놀던 동네 시절을 그리면서 노래 민들레꽃언덕을 요청해왔습니다. 네, 동네 시절을 추억하면서 여러분도 함께 감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장춘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지영 씨가 보내온 요청 사연입니다. 최지영 씨는 외지에서 근무하다 보니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항상 미안한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며칠 후 연로하신 어머니께서 오래오래 앉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노래 물소리 새소리를 요청해 왔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이번 순서에 보내드립니다.

고향을 그리워하고 죽어서라도 고향 땅에 묻히고 싶어하는 마음을 수구초심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외롭고 지치다 보면 더욱 그리워지는 것이 고향이고 고향에 계시는 가족들입니다. 그럼 내 고향 연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노래 사랑의 고향으로 오늘의 요청하마당 프로그램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흑룡강 조선말 방송 건강과 생활 프로 생방송입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김인성 인사 올립니다. 各位 听众朋友们， 这里是正在为您直播的 黑龙江朝鲜语广播健康与生活节目，我是主持人金仁成， 欢迎各位收听。 본 방송은 위챗으로도 청취 가능한데요. 위챗 애플이 즉 웨이신 쇼청취에 롱광덴타이를 검색한 후 조선어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도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本节目呢在微信小程序当中哈可以同步收听，大家可以搜索微信的小程序龙广电台，点击朝鲜语广播进行收听。

내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강과 생활 프로입니다. 这里是每天下午2点到3点为您直播的健康与生活节目。 노래와 함께 오늘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来首音乐开始今天的节目。

오래된 메일 내용을 지우고 있는 당신, 휴대폰을 끄고 영화를 즐기는 당신, 눈 건강을 위해 스크린 밝기를 낮추는 당신, 버스에서 휴대폰 대신 창밖을 바라보는 당신. 모르셨죠? 여러분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었다는 것을. 불필요한 메일을 지웠을 뿐인데, 영화관 질을 뿐인데, 영화관 질 눈 건강을 생각했을 뿐인데, 창밖을 바라봤을 뿐인데, 일부러 마음 먹고 행동하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당신의 좋은 생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깊은 사유를 좋아하며 자신의 생각을 글로 풀어내는 데 능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한 노인이 도착했습니다. 그 노인은 세상을 돌아다니며 많은 지혜를 전해주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의 말 한마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노인은 아주 깊고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전하며 사람들에게 삶의 지혜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그 노인이 전하는 이야기들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말을 많이 하긴 했지만 실제로 그가 전한 내용은 대부분 이미 자신이 책에서 읽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노인은 단지 이야기만 하고 있을 뿐 실제로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종종 노인의 말을 귀찮게 여겼고 그가 마을에 와도 일부러 그가 이야기하는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노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두 모여라. 오늘은 내가 여러분에게 진정한 지혜를 하나 알려줄 것이다. 그런데 이 지혜는 말로 설명할 수 없다. 직접 봐야 한다. 사람들은 궁금해하며 노인의 말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은혜도 그중 하나였지만 여전히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그녀는 그 자리에 갔습니다. 노인은 마을의 넓은 광장에서 큰 나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나무를 보아라. 그늘이 드리운 이곳에서 사람들은 쉬며 이야기를 나눈다. 그러나 그늘만을 보고 그늘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는 그 나무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노인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나무를 벗어나 그 뿌리를 보라. 그 뿌리가 어떻게 땅속 깊이 뻗어가는지를 봐라. 그 나무의 생명이 어떻게 이곳에서 자라는지를 보고 나무의 진짜 이야기를 알게 될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한 명씩 나무에 가까이 다가가 그 뿌리와 주변의 흙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중 일부는 뿌리의 깊이를 보고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나무가 어떻게 그렇게 커다란 가지를 뻗어가며 하늘을 향해 자라가는지를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은혜는 그 순간 자신의 생각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은 말로 듣는 것에만 집중하고 실제로 보는 것을 소홀히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말로만 듣는 것보다는 직접 보고 체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때 처음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그녀는 그 후부터 세상의 많은 것들을 귀로 듣는 것에만 의존하지 않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몸으로 느끼려 했습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 라는 속담은 단순한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깊은 교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속담이 담고 있는 교훈은 두 가지 주요 메시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지식은 듣거나 읽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 경험을 통해 얻는 지식은 훨씬 더 깊고 강렬하며 삶의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듣는 것은 종종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지식에 불과하지만 보는 것은 그 지식이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떠한 수학 공식을 배운다고 해도 그것을 실제로 적용해보지 않으면 그 공식이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책에서 배우는 이론도 경험을 통해 실체화되고 그 의미가 확장됩니다. 100번 듣는 것은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한 번 보는 것은 그 정보를 실생활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직접 보고 경험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이론이나 설명이 있더라도 그것이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실패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말의 진정성을 이해하려면 속은 자신이 직접 실패를 경험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이처럼 인생에서 얻은 경험은 말로 들은 것보다 훨씬 더 강한 교훈을 남깁니다. 보는 것은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더욱 깊이 있는 이해를 제공하며 각자 다른 경험을 통해 삶을 배우고 성장하는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이 속담은 우리가 세상과 상호작용할 때 단순히 듣기만 하는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질 것을 요구합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는 속담은 우리에게 듣기와 보기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며 그 본질을 깨닫게 합니다. 말로 듣고 배우는 것보다는 실제로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 배우는 것이 더 큰 가치를 지닌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진리나 지혜를 추구할 때 우리가 단순히 타인의 말을 듣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직접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과정을 통해서만 우리는 그 깊이를 이해하고 더 나아가 자신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결국 인생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며 발로 걸으며 온몸으로 체험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항상 귀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눈을 크게 뜨고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 속담은 단순한 조언을 넘어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한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알아본 속담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는 오히려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을 때는 출처를 확인하고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세요. 사실에 기반한 정보가 정확한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현대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쁜 일정과 급한 일들에 쫓겨 식사를 빠르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빠른 식사는 특히 시간에 쫓겨 있는 사람들에게 흔한 습관이지만 이러한 습관이 우리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가볍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간과합니다. 사실 빨리 먹는 습관은 단순히 편리한 식사 방법으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 우리의 신체에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프로에서는 빨리 먹는 식사 습관에 대해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면 뇌는 음식물이 위장에 들어가면서 서서히 포만감을 느끼기 시작하는데 이는 보통 20에서 30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빨리 먹는 사람은 이 포만감의 신호를 받기 전에 음식을 다 먹어버리기 때문에 과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포만감을 느끼지 못한 상태에서 과식을 하게 되면 우리의 몸은 자연스럽게 체중이 증가하는 방식으로 반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비만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빠르게 식사하는 습관이 비만을 초래하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빠른 속도로 음식을 섭취하는 사람들은 대개 한 번에 입에 넣는 음식의 양이 많고 그만큼 씹는 횟수도 적어집니다. 음식이 입에서 제대로 씹히지 않으면 위장은 많은 양을 한꺼번에 소화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됩니다. 이는 위에 과부하를 일으킬 수 있으며 위장은 정상적인 소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 번에 소화할 수 있는 음식의 양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과다한 음식물이 위에 들어가게 되면 위의 기능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 속쓰림, 복통, 소화불량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지속되면 위염, 위궤양, 심지어 위암과 같은 심각한 위장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빨리 먹는 습관은 위장 내에서 소화되지 않은 음식 찌꺼기를 남기게 됩니다. 이러한 찌꺼기는 시간이 지나면서 부패하여 위에 담적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담적이란 위장에 쌓인 부패한 음식

벽을 뚫고 나와 위 외벽에 쌓이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는 마치 담이 결린 듯한 상태로 위가 굳어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담적은 명치통증, 체기, 잦은 트림, 복부의 팽만감 등을 동반할 수 있으며 이러한 증상들은 위장 기능을 저하시켜 소화 능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더욱 위험한 점은 위에 쌓인 담적이 혈관을 통해 다른 장기로 퍼져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다른 장기의 근육에도 영향을 미쳐 다양한 질환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담적은 예방이 필요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매년 800만 톤의 쓰레기가 버려지고 바다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83억 톤의 플라스틱 생산량 중 9%만이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비닐봉지는 20년이 흘러야 자연 분해되고 플라스틱 빨대를 분해하는 데는 2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일회용 컵 대신 나만의 컵만 사용해도 플라스틱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빨리 먹는 습관의 개선과 건강한 식습관의 중요성, 빨리 먹는 습관이 우리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해한 후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바쁜 일상 속에서 급하게 식사를 하는 일이 빈번한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습관이 얼마나 큰 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지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급하게 식사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이유를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결국 건강에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이는 단지 일시적인 불편함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우리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사 시간을 늘리고 음식을 천천히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식을 천천히 먹으면 자연스럽게 포만감을 느끼게 되어 과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충분히 씹고 음식을 소화하는 시간을 충분히 주면 위장의 부담을 줄이고 위장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화불량, 속쓰림 등의 증상을 예방하고 위염이나 위장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식사 시간 동안 음식을 충분히 씹는 것 외에도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식사 중에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비타민 등이 균형 있게 포함된 음식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과식하지 않도록 식사량을 조절하고 가벼운 식사를 하되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이롭습니다. 또한 식사를 마친 후에는 바로 활동을 시작하기보다는 조금의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를 마친 직후에는 소화가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잠시 앉아서 소화를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한 일이나 스트레스 때문에 여전히 빠른 식사가 불가피하다면 식사를 잘게 나누어 여러 번에 걸쳐서 먹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여러 번 나누어 먹는 식사는 한 번에 많은 양을 먹지 않게 하여 소화 부담을 줄이고 포만감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을 더 길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식사 습관 개선의 실천적 방법과 그 중요성, 이제 빠르게 식사를 하는 습관을 고치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빠른 식사 습관은 대부분 일상적인 바쁜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는 단순히 속도를 늦추는 것 이상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자신의 식사 시간을 의식적으로 조절하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식사를 할 때마다 예를 들어 이번에는 20분 동안 천천히 식사를 하겠다는 식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그 시간을 지키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식사를 천천히 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씹는 횟수를 늘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식사를 할 때 음식을 충분히 씹는 것은 위장에 부담을 덜어주고 음식물이 잘게 나뉘어져 소화되기 쉽게 돕습니다. 보통 한 입에 음식을 넣고 최소한 20번 이상 씹는 것을 권장합니다. 음식을 씹을 때마다 맛을 느끼고 음식을 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효소가 입에서 분비됨으로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씹는 횟수를 늘리면 자연스럽게 식사 시간이 길어짐으로 과식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식사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식사를 할 때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멀티태스킹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식사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져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빨리 먹게 됩니다. 식사 중에는 오직 음식을 먹는 데 집중하여 음식의 맛과 질감을 충분히 느끼며 천천히 먹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 작은 접시를 사용하거나 음식을 소분하여 먹는 방법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큰 접시를 사용할 경우 더 많은 양을 한 번에 담아놓고 먹게 되어 과식의 위험이 커집니다. 작은 접시나 그릇을 사용하여 한 번에 먹는 양을 제한하면 자연스럽게 식사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식을 작은 양으로 나누어 여러 번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식사 후에는 즉시 활동을 시작하기보다는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사를 마친 후 바로 운동을 하거나 일상적인 활동을 시작하면 소화가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적어도 15분 정도는 앉아서 휴식을 취하며 몸이 음식을 소화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후 적절한 휴식은 소화 시스템에 부담을 덜어주고 소화불량이나 위장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며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 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식사 습관 개선이 가져오는 건강적 이점, 빠른 식사 습관을 개선하고 천천히 음식을 섭취하는 것에는 건강적으로 큰 이점이 있습니다. 우선 음식을 천천히 먹으면 자연스럽게 포만감을 느끼기 전에 과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과식은 비만, 고혈압, 당뇨병 등 여러 가지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천천히 먹음으로써 과식을 예방하고 체중 관리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음식을 잘 씹고 천천히 먹으면 소화 효율이 높아집니다. 소화가 잘 되면 위장의 부담이 덜 가고 소화불량이나 위염, 위장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염이나 위장염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위는 음식이 들어가면 그 음식물을 잘게 나누어 소화하는데 이때 음식이 제대로 씹히지 않으면 위장이 과중한 부담을 겪게 되어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음식을 잘 씹는 것은 위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또한 담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담적은 위에 쌓인 부패한 음식물 찌꺼기가 위 외벽에 쌓이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담적은 위장의 기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심각한 경우에는 다른 장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천히 잘 씹어 먹는 식습관을 들이면 담적이 쌓일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신적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 식사를 천천히 하는 것은 단순히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현대사회는 속도와 효율을 중시하는 사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천천히 음식을 먹으며 시간을 들이는 것은 정신적인 휴식의 시간으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급하게 음식을 먹으면 마치 우리의 삶 전체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지만 천천히 음식을 먹으면 오히려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음식을 천천히 먹는 동안 그 맛과 향을 느끼고 음식을 먹는 데 집중함으로써 우리의 뇌는 이 순간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는 정신적인 명상과 같은 효과를 가져다 주며 스트레스 해소와 정서적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국 빨리 먹는 습관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우리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급하게 음식을 먹는 것이 결국은 체중 증가, 소화불량, 위장질환, 심지어 정신적인 스트레스까지 유발할 수 있음을 알게 되면 천천히 제대로 먹는 식습관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건강한 삶을 원한다면 식사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천천히 음식을 먹으며 즐기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빨리 먹는 습관은 비만을 비롯한 다양한 위장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식사는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므로 급하게 먹는 습관을 고치고 천천히 충분히 씹어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며 영양소를 제대로 섭취하는 것만이 진정한 식사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0: 혹시 스마트폰에 중독되시지 않으셨나요? 매일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 않으시나요? 이제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연석을 걷거나 가족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잠시의 여유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1: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프로 기획 편집과 진행의 김인성이었습니다.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힐링쉼터 시간입니다. 저는 힐링쉼터 진행을 맡은 김인성입니다.
1: 정설환입니다.

한 음식 서비스 경영자 식품 안전 주체적 책임 감독 관리 규정이 정식 실시되었는데, 네, 이는 온라인 음식 서비스 식품 안전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식품 안전 보장을 목표로 합니다. 공공안전업계 권장 기준인 동력 엔진 차량 운전자 필요 운전 인정 규칙이 6월 1일부터 실시되었습니다. 인정 규칙에 따라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 운전으로 인정됩니다. 네, 인정 규칙에 따라 4시간 이상 연속 운전, 무정차 또는 주차 휴식 시간이 20분 미만인 경우, 자동차 운전자가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2시간 이상 연속 운전하고 쉬지 않거나 휴식 시간이 10분 미만인 경우, 자동차 운전자가 24시간 내 누적 운전 시간이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네, 필요 운전으로 인정됩니다.

1월 1일부터 국가질병통제국에서 발부한 8가지 표준이 정식 실시됐습니다. 각각 5소종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검측기술 교본, 기생충병 명사용어, 학생들에게 흔한 질병과 건강영향요인 검측기술 교본, 전자의무기록에 기반한 전염병 증후군 검측데이터원, 전염병 검측 예비 경보, 기본 업무 지표 체계 지침, 실험실 병원 검측 업무 협동 데이터집, 실험실 병원 검측 협동 정보 인터페이스 기술 규범, 상해 예방 통제 용어 표준입니다. 네, 그리고 6월 1일부터 영업비밀보호규정이 실시됐습니다. 새 규정은 법률조항을 세분화하고 국제규칙에 접목하여 보호가 명확하고 체감할 수 있게 하며 높은 수준의 개방을 견인합니다. 한편 6월 1일부터 특수업무인원 안전기술훈련평가관리규정이 실시됐습니다. 규정은 특수업무인원 안전기술훈련평가 업무를 표준화하고 특수업무인원의 안전기술 수준을 향상시키며 생산안전사고를 예방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급수조례가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조례는 급수사업의 거품질 발전을 촉진하고 급수안전을 보장하며 급수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6월 30일부터 도로교통사고 손해배상사건 심리 적용 법률의 약간의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이 정식 시행됩니다. 해석은 총 12조로 책임 주체, 책임 인정, 배상 계산, 절차 규정 등 방면에서 규정을 제정했습니다.

네, 고종 입시와 대학 입시를 앞두고 수험생들의 식단 조합이 신체 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임상 영양과 전문가들은 수험생의 식단은 담백한 맛과 균형 잡힌 영양을 핵심 원칙으로 하고 시험 전 식사는 맹목적으로 보충하거나 일상 식단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장사시 종심병원 림상영양과 부주임의사 손요는 수험생들에게 3개 조식을 정량으로 섭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매끼 조식량은 쌀밥 100g이 적당합니다. 부모는 밥을 지을 때 옥수수, 참마 등의 잡곡을 적절히 섞고 복합탄수화물에 의존하여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공급받고 혈당 변동으로 인해 수험생들이 졸리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네, 선현 의사는 수험생들의 아침 식사로 삶은 달걀 하나, 럭도 련자죽 한 그릇, 생선 또는 닭고기를 적당량 섭취하고 럭색 잎채소와 함께 우유나 무설탕 두유를 추가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비장과 위장이 약한 수험생들은 우유를 마실 때 소량의 생강 조각을 추가할 수 있고 유당에 약한 수험생은 따뜻한 무설탕 두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 이외에 요티어, 튀김빵, 케이크, 밀크티 등 설탕이 함유된 음식은 최대한 적게 섭취할 것을 건의합니다. 그리고 수험생들에게 저녁 식사는 80% 배불리 먹으면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저녁 식사는 담백해야 하고 수험생은 잠들기 한 시간 전에 식사를 하지 않음으로써 야간 위장의 소화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네, 수험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평소 식습관을 유지하고 과학적인 식단으로 상태를 안정시키며 여유롭게 시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네, 여름에는 기온이 높고 비가 많이 와서 네, 모기들도 밤새 앵앵앵 거리며 여러 곳을 물어 사람들을 간지러워 잠을 못 이루게 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모기에게 잘 물릴까요? 네, 아래 여점만 정합했으니까 한번 노해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모기를 부르는 재질이 진짜 있을까요? 네, 이 일곱 가지 부류의 사람들은 확실히 모기에 더 잘 물립니다. 네, 모기가 혈액형 O형을 더 선호한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모기는 혈액형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무는데 땀을 잘 흘리고 신진대사가 빠르며 네, 땀샘이 발달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모기에게 더 쉽게 물립니다. 모기에게 인기 있는 체질은 어떤 특점이 있을까요? 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모기에게 잘 물린다는 뜻입니다. 내쉬는 기체 속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은 사람. 네, 모기는 눈앞과 약 10m 떨어진 물체만 볼 수 있으며 머리 위에 있는 두 개의 화학 센서가 모기가 주변에

이산화탄소 농도를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은 곳을 더 선호합니다. 네, 일부 사람들이 내쉬는 기체속 이산화탄소 농도가 비교적 높으면 모기가 쉽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마친 사람이나 비교적 뚱뚱한 사람. 네, 운동한 후에는 신진대사가 마르고 네, 땀의 젖산과 뇨산의 농도가 높으며 암모니아 배출량이 증가합니다. 네, 이때 이산화탄소 농도도 상승하여 모기의 선호를 더 많이 받게 되며 뚱뚱한 사람들도 이로 인해 당하기 쉽습니다. 피부 표면 균군,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은 사람. 네, 일부 사람들은 피부 표면에 섬모균, 방선균 또는 포도상구균이 있는데 이러한 세균은 대사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생성하여 모기를 유인합니다. 그리고 여름에 무더운 날씨에는 많은 사람들이 맥주나 백주를 즐겨 마시는데 이로 인해 피부가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방출하게 되어 모기에게 쉽게 물릴 수 있습니다. 또 임산부의 신진대사는 정상인보다 21% 높으며 체온도 0.5에서 0.7도 높아서 네, 모기가 쉽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두운 옷을 입는 사람. 네, 모기는 어두운 색을 좋아하는데 네, 빨간색, 검은색 등 색이 짙은 옷을 입을 때 모기가 더 쉽게 찾아옵니다. 네, 그리고 모기를 유인하는 체질에는 유전적 요소도 있는데 모기한테 잘 물리는 사람들은 네, 가족들도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관찰할 수 있습니다. 네, 모기에게 물리면 네, 절대로 함부로 긁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가 매우 심각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네, 피하 조직과 근막이 감염으로 인해 괴사성 병변을 일으키며 괴사성 근막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아래 네 가지 상황이 나타나면 방심하지 말고 네, 제때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첫째, 모기에게 물린 후 1cm 이상의 큰 자국이 생기거나 부분적인 자국이 크게 부풀어 오르는 경우. 둘째, 모기에게 물린 지 1~2주 이내 지속적인 고열이 발생하는 경우. 셋째, 모기에게 물린 후 관절과 근육통이 분명히 동반되는 경우. 넷째, 진료를 받을 때 혈속 간기능 지표에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 네, 이상 경우에는 꼭 제때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네, 모기에게 물린 후 가려움을 멎게 하기 위해서 네, 우리는 물린 자국을 꼬집어 가려움증을 멈추게 하는 습관이 있는데 네, 전문가는 이런 방법은 비과학적이며 단지 통증으로 가려움증을 대체했을 뿐이며 손톱 속의 세균이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힐링쉼터는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위젯 애플릿에 눈광댄타일을 검색해 조선말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0: 네, 오늘은 계속하여 모난족의 문화와 예술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중국의 민족 모난족의 문화와 예술을 알아봅니다. 먼저 이들의 문학을 알아봅니다. 모난족은 구두로 전해져 내려온 신화 전설이나 민간 이야기, 민간 가요, 수수께끼, 우순 이야기 등이 아주 많아서 모난족 인민들의 도덕관과 가치관, 예술 소양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수집한 모난족의 민요 곡조는 약 30여 가지이고 산문류의 작품은 200여 편이며 운문 가사는 3만 여줄에 달합니다. 반고의 전설, 39의 전설, 물소의 윗니는 웃어서 떨어진 것이다. 태사육관, 칠려봉, 12월가, 은혜석 등은 모두 대를 이어 전해져 내려온 문학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모난족의 음악도 살펴봅니다. 모난족은 노래를 즐겨 부르는 민족입니다. 모난 민요는 내용이 풍부하고 형식이 독특한 특징을 가집니다. 원래는 모난인들이 야외에서 부르던 산노래자 청춘 남녀가 사랑을 주고받는 교제 도구였습니다. 매년 농한기나 명절 때면 모난족의 남녀노소들은 대창을 하며 특히 모난족의 처녀들이 뗏목 위에 서서 강가의 총각들과 주고받는 대창은 남다른 운치를 자랑합니다. 모난족의 민간은 전통 관습에 따라 비와 환, 배견, 사, 산홍 등 다섯 가지 형식으로 나뉩니다. 비는 일곱 자 한 구절, 여덟 구절 한 수의 구조로 되어 있고 두 구절 뒤에 로하이라는 음이 따라붙어서 로하이 가로도 불립니다. 비는 청춘 남녀가 사랑을 나누는 산노래로 리듬이 명랑하고 경쾌합니다. 환은 혼례식이나 생일 축하연 새집들이 등 경사스러운 날과 명절에 대창을 하는 다섯 자 한 구절, 네 구절 또는 여덟 구절 한 수의 축하가를 일컫는 것입니다. 배견이란 보통 가수가 역사 이야기나 조상의 유래를 독창의 형식으로 서술하는 서사가로서 일곱 자 한 구절, 네 구절 한 수의 형식으로 짜여져 있으며 여러 수가 한 조, 여러 조가 한 편으로 되며 한 편이 적게는 10여 구절, 많이는 수백 구절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산은 경쾌하고 활발한 단음계 아동 가요로 다섯 자 한 구절, 네 구절이 한 수의 구조로 짜여 있습니다. 산은 독창일 수도 있고 합창일 수도 있으며 내용은 대부분 어린이들의 생활이나 교육적 의미가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다루고 리듬은 명쾌하고 활발합니다. 그 외 극소량으로 사회생활이나 노동 이민들의 고난을 반영한 노래도 있습니다. 산홍은 라라라고도 하는 자장가로서 리듬이 느리고 선율이 유유하며 음악구조는 배견과 비슷합니다. 그 외 사공과 도공 음악은 주로 종교활동에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공음악으로 민간 이야기를 엮어서 내려가는 경우도 있으며 태평소와 피리, 우피요고, 장고, 소고, 동발 등을 반주 악기로 합니다. 도공음악은 다수가 낭송식의 곡조이며 타악기로 반주를 합니다. 20세기 50년대 이래 사공음악과 민요의 기반에 대중들의 사랑을 받는 모난극이 형성되었습니다. 민간에서 유래된 모난극은 대부분 고대 노동 이민들의 투쟁과 생활, 사랑 이야기, 민간 전설 등을 보여주는 전통 극목입니다. 모난극은 가무와 화극, 민가, 민요, 사공의 춤사위를 집대성한 것이며 공연 시 대사와 가무가 아우러지고 이호, 피리, 태평소, 동고 등 반주를 곁들입니다. 대표적인 모난족의 희곡으로 나희를 꼽을 수 있습니다. 지방 희곡의 일종인 나희는 사공희라고도 불립니다. 모난족의 사공희는 또 모난족 목면무, 모난족 나희라고도 부르며 모난족 문화의 상징으로 꼽힙니다. 모난어로 나희는 빌었던 소원이 이루어져 감사의 예참을 한다는 의미의 페이토라고도 합니다. 페이토는 모난인들의 전통 제사 의식으로 설과 장, 춤을 아우르고 동작이 호방하고 선율이 아름다워 나희 활화석이라는 미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어서 모난족의 무용을 알아봅니다. 모난족의 민간 무용은 사공, 즉 신직자가 종교 활동 때 추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분룡절이라는 명절 제사 때나 감사의 예참을 드리는 환원 행사 때 모두 사공이 여러 가지 신의 모양을 번단 춤을 추며 이러한 춤들은 짙은 민족 특색과 신비로운 종교 색채를 띄었습니다. 형식이 다양한 모난족의 무용은 후거무, 주간무, 화파무, 남문무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후거무란 원숭이 동작을 모방해서 북을 치며 노래하면서 추는 춤으로서 경사스러운 명절에 많이 춥니다. 후거무는 인원수를 따지지 않으며 차림새나 도구도 간단하고 얼굴에 탈을 쓰고 허리에 붉은 띠를 두른 뒤 요거를 매면 출 수 있습니다. 춤 동작을 보면 민첩하고 명쾌하며 익살스럽기도 합니다. 그 외에 주간무는 예전에는 보통 마을에서 명망이 높고 영향력이 있는 노인이 돌아간 뒤 추던 춤이었지만 지금은 일종의 오락성 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무용 형식은 중국의 청해성 소수민족의 주간무와 같습니다. 무용 동작을 보면 개미와 산비둘기, 표범, 화미조 등 동물의 형태를 모방해 추며 경쾌하고 활발한 특징을 보입니다. 목면무는 민간의 제사 무용을 기반으로 발전한 것으로 한해 풍작을 신에게 기원하거나 어렵 생산, 농경 생활, 사람들의 생산 노동 과정에서의 남녀 간의 사랑의 기쁨을 표현합니다. 용포를 입고 여러 가지 신을 대표하는 나무탈을 쓰며 머리에 깃털을 꼽고 추는 목면무는 시와 음악, 무용을 모두 곁들여 특징적이며 신비하고 농후한 종교 예의를 빌어서 모난족 이민들의 내심의 정감을 표현해 모난족의 유구한 문화의 휘황함을 자랑합니다. 이어서 모난족의 수공예품도 알아봅니다. 모난족은 수공예가 비교적 발전한 민족입니다. 쇠철 주조와 방직, 염직, 죽기, 은기, 석공 등에 능합니다. 환강현 중남 남목촌에서 만든 은팔찌와 은목걸이 등 액세서리는 무늬가 소박하고 아름다우며 공예가 정교하기로 이름이 났습니다. 모난족의 편집과 조각도 독특한 민족 품격을 띠고 있습니다. 이들이 대나무로 짠 죽기는 공예가 뛰어납니다. 또 수공예품 중에 딩카화, 즉 꽃대나무 모자가 가장 이름이 있으며 영예와 축복의 상징으로 자리잡아 처녀들이 시집갈 때 반드시 챙기는 혼수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각기에도 탁월해 나무로 깎은 탈이 생동한가 하면 돌기둥, 돌비석에도 용과 봉황, 기린, 선악이 생동하게 조각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의 민족, 모난족의 문화와 예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힐링 쉼터 생방송 프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 편집 진행의 정소란 김인성이었습니다. 저희 프로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 또 만나요.

매졸갑니다. 이번 주엔 리승기 작사, 전철호 작곡, 조윤자의 노래로 저녁 노을 바라보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노래 가사입니다. 아무리 뽐내어도 세월이야 이길 소냐. 깊숙한 주름마다의 희노애락 못지었다네. 무정한 세월 따라 떠나버린 청춘 시절, 갈마드는 추억이 흘러가는 구름 같구나. 무정한 세월 따라 떠나버린 청춘 시절, 갈마드는 추억이 흘러가는 구름 같구나. 정처 없는 인생길 돌아보니 99,000리, 긴긴 세월 면류는 무지개로 피어났구나. 석양이 지게 되면 안녕으로 떠나가니, 기쁜 일도 슬픈 일도 전부 다 잊어가자. 석양이 지게 되면 안녕으로 떠나가니, 기쁜 일도 슬픈 일도 전부 다 잊어가자. 흘러가는 세월 따라 새봄은 찾아오건만, 높뛰는 청춘은 가슴에만 살아있다네. 짐 빠지고 기력이 떨어진들 뭐라 하더냐, 돌아오는 내일도 웃으면서 맞이하자. 기력이 떨어져도 마음까지 늙었으랴, 돌아오는 내일을 웃으면서 맞이하자.

0: 이번 주엔 리승기 작사, 전철호 작곡, 조윤자의 노래 저녁노을 바라보며를 보내드렸습니다. 매줄가를 마칩니다.
1: 베이징 시간 16:00.
2: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3: 중파 873kHz 초단파 103.5MHz 흥룡강 조선호 방송입니다.

뉴스입니다. 2016년 습근평 총서기는 흑룡강성 동강에서 변경 지역의 소수민족 군중을 만나 여러 민족은 석류시처럼 똘똘 뭉쳐야 하며 전면적 초유사회 실현과 민족 발전에서 그 어느 한 민족도 빠뜨릴 수 없다고 깊은 뜻을 담아 당부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흑룡강성은 그 당부를 명심하고 융합을 붓으로 삼아 룡강대지의 민족 단결 진보에 생동적인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명절과 축제의 뜻깊은 만남부터 문화의 공동 계승에 이르기까지 산업의 동반 흥성부터 인심이 집결되기까지 융합이라는 단어로 북방 변경 지역의 여러 민족 군중들이 마음을 합쳐 꿈을 이루는 굳건한 발자취를 이어왔습니다. 초여름의 한라초원에는 구성진 노래가 흐르고 흥겨운 춤판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치치알 메리스 다우르 족구 군중들은 1년 중 가장 성대한 쿠물레 축제 준비로 분주합니다. 전국 민족 단결 진보 시범구로 선정된 이곳은 올해 쿠물레 축제가 더욱 업그레이드돼 여러 민족 동포가 함께 어우러져 즐기는 무대로 꾸며질 것입니다. 다우르족 쿠물레 축제 초원 노래부터 오로첸족 구름무타 축제가 숲속에서 펼쳐지기에 이르고 어원크족 세빈축제 모닥불 놀이부터 몽골족 나다무 축제 준마질주에 이르며 허저족 우르공대회 어렵노래에 이르기까지 여러 민족의 축제들이 잇따라 펼쳐지고 있으며 축제는 더 이상 단일 민족의 명절이 아닌 여러 민족의 군중들이 화기애애하게 함께 연주하는 교향곡이 됐습니다. 명절 속에 깃든 이 융합의 정겨움은 여러 민족 군중의 마음을 더욱 가깝게 이어주고 있습니다. 융합은 명절의 단순한 어울림에 그치지 않고 문화 계승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6월 1일 어린이날을 앞두고 무원의 무형문화유산 전승자들이 학교를 찾아 아이들에게 허저족 어피화 만드는 법을 직접 가르쳤습니다. 이와 동시에 치치알에 위치한 흑룡강성 중화민족공동체 체험관도 새롭게 업그레이드돼 오로첸족 자작나무 껍질화 등 몰입형 인터랙티브 프로그램을 추가하며 각 민족 군중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지난 노동절 연휴 기간 흑룡강성 민족박물관에서는 일련의 민족 문화 교실을 열어 각 민족 청소년들이 대소흥관령에서 세세대대 거주해온 고대 민족의 흔적을 찾아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마터면 사라질 뻔한 오랜 기술들, 민족의 기억을 담은 문화 보물들이 대를 이어 전승되면서 각 민족 군중의 공동한 기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문화의 생명력은 결국 백성의 삶에 스며들기 마련입니다. 최근 화천현 조선족향 성화촌이 새롭게 단장된 가운데 성화관과 민속체험장이 전면 개방됐습니다. 찰떡치기, 김치 담그기, 막걸리 빚기 등 예전의 오랜 기술이 지금은 소득 증대의 새로운 동력이 됐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온 관광객들이 조선민족의 전통 복장을 갈아입고 논 풍경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있으며 마을 주민들은 집 앞에서 문화 관광 소비로 창출된 소득을 챙기고 있습니다. 성화촌의 작은 불씨가 더 광활한 대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올여름 가음현이 새롭게 선보인 산수 상봉 석류홍 특색 관광 코스가 인기를 끌고 있으며 붉은 석류 테마공원, 민족 단결 시범거리, 지식청년원 등 명소가 업그레이드를 마쳤습니다. 눈강시에서는 모얼겐 고도역 박물관을 기반으로 성급 중화민족공동체 의식 교양 실천 기지를 조성했으며 민족 여행 촬영 등 새로운 경영 방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 융합 열기는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을 뿐 아니라 민족 특색 제품의 생산 발전에도 더 넓은 무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명절과 축제의 융합은 웃음꽃이 만발한 대가정을 만들고 문화의 융합은 불씨를 이어받는 민족의 넋을 키우며 산업의 융합은 공동 부유의 새 동력을 만들고 마음의 융합은 서로 돕고 의지하는 응집력을 키웁니다. 10년간의 꾸준한 노력을 거쳐 흑룡강성은 59개 전국 민족 단결 진보, 시범구 시범 단위, 358개 성급 민족 단결 진보, 시범구 시범 단위를 육성했으며 각급 시범 거점이 전역을 완전히 커버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지금의 룡강대지에는 민족 단결의 꽃이 곳곳에 피어나고 있으며 화목하게 공생하고 번영을 함께 나누는 북방 변경 지역의 지능 그림이 새 시대의 해살 아래 아름답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춘신은 림업에 힘입어 생겨나고 발전한 도시입니다.
2016년 5월 23일 습근평 총서기가 흑룡강성을 시찰하면서 첫 번째 방문지로 이춘을 찾아 오랜 림업 지역이 활기로 넘치도록 할 것을 제시해 발전 방식 전환의 진통을 겪고 있던 이춘의 생태 우선 녹색 발전의 방향을 명시해 주었습니다. 5월 21일 막을 내린 제10회 중국 러시아 박람회에서 이춘 영달공예의 북침향 시리즈 전시품이 수많은 중외 바이어들의 발길을 끌었습니다. 장계협 총경리는 예전에 림업 노동자였습니다. 10년 전 총서기가 이춘을 시찰할 때 그가 썩은 나무뿌리로 만든 북침향 뿌리 조각을 보고 극찬한 바 있습니다. 10년 세월이 흐른 오늘날 그의 수공작업장은 국제시장에까지 진출했습니다. 장계협 씨는 그때 당시 총서기의 격려가 없었다면 오늘날 기업의 성과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로 박람회에서 영달공예 전시 부스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춘을 말한다라는 전자상거래 팀이 현지 숲속에 량질의 제품들을 홍보했습니다. 팀이 결성된 지 겨우 6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총 매출은 이미 3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빗발치는 주문에 맞춰 숲속에서는 열매가 쏟아져 나옵니다. 전국 최대 블루베리 집중 재배기지인 이춘 30 우호 림업국 블루베리 산업단지 내에는 블루베리가 주렁주렁 열리고 딸기가 빨갛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요즘 작업자들은 단지 내에 토마토 모종을 옮기고 있습니다. 이제 막 우주공간에서 육종을 거친 모종이 자라 토마토가 열리면 맛도 더 좋고 제품 부가가치도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10년간 다각화된 발전으로 산업단지의 블루베리 재배 면적은 3배 가까이 늘어났고 온실하우스는 100동에 육박합니다. 단지 내에는 새로 완공된 8동이제로 에너지하우스가 유난히 눈에 띕니다. 원래 블루베리는 여름과 가을 두 계절에만 재배할 수 있었지만 제로 에너지 소모 하우스에 힘입어 이춘은 성내에서 처음으로 블루베리 겨울 재배를 실현했습니다. 이러한 돌파에 대한 자신감은 특별한 녹색 거래에서 비롯됐습니다. 지난해 7월 우호 림업국의 5천 톤 룡강 그린 탄소가 40만 원에 거래되며 성내 첫 맞춤형 탄소 배출권 거래가 성사됐습니다. 이어 또 내몽골은행과 협력이 달성돼 5만 7천 톤의 탄소 배출 감축량을 담보로 500만 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 자금이 바로 제로 에너지 소모 하우스를 가동하게 된 근원이 됐습니다. 탄소 배출권 경제는 숲에서 금캐기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이춘의 광활한 산림지대에 들어서면 림업장 직원들이 잣, 허니베리, 흰버섯을 림업지역 발전 방식 전환 및 소득 증대를 이끄는 부자 열매로 만들기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춘 자작나무 수액은 얼마 전 공업 및 정보화부의 연도 중국 소비 명품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며 생산액이 75% 늘었습니다. 이춘은 또 숲 생태 관광 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산소 음이온이 넘쳐나는 천연 산소 카페를 품은 이 도시는 이제 막 여름 관광 모드에 돌입해 국내외 관광객들을 숲 속의 집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춘은 과거 벌목에만 의존하던 데로부터 다업종 병행 발전으로 전환하며 녹색 생태를 발전의 황금으로 꾸준히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인성이었습니다. 동북망 조선 어채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고전 명작들을 다시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지금 바로 고전의 세계로 떠나보겠습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교통신호 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 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0: 라디오 극장 드라마 인생향연. 오늘은 67번째 시간입니다. 종성에 거쳐 수평이 한창 마당에서 말린 농산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종성이 들어선다.
1: 여보, 날 찾는 사람 없어서?
2: 있어요.
1: 누구?

0: 내가요.
1: 무슨 일이요?
0: 어느새 어디 갔길래 코빼기도 안 비쳐요? 할 일이 태산인데 나한테만 떠맡기면 어떡하라고요?
1: 아침에 당신이 물건 구입한 후에 사전이가 왔대서.
0: 오빠.
2: 아이고 사전아, 아침부터 왜? 홀몸도 아니고 내가 가면 되는데.
3: 별일 없죠?
2: 그럼.
3: 아버지, 어머님.
2: 잘 계셔.
3: 그럼 나도 잘 지낸다고 전해줘요. 이거 내가 오빠 일 거들면서 받은 용돈인데 적금했어요. 살림에 버텨요.
2: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얼마나 된다고? 넣어놨어.
3: 오빠, 난 필요 없어요. 묵지 씨가 기차표 사러 갔어요. 우리 오늘 떠나요.
2: 기차표? 찰스 선생 따라 미국 안 가고?
3: 안 가요. 안 갈 거예요. 오빠는 내일에 신경 쓰지 마요. 나 얼른 가야 돼요.
2: 무슨 소리야? 어디 가는데? 기차표를 산다고? 어딜 간단 거지? 큰일 낮아서 그래서 찰 선생을 찾아갔지.
0: 정말 친아버지를 인정 안 하려나 보지?
2: 그렇다니까.
0: 그래도 그렇지. 어쩜 그렇게도 못됐어요?
2: 못되다니. 도와주는 거지.
0: 됐네요. 사전인요?
2: 찰스 선생을 기차역에 데려갔는데 이런 그들이 딱 만났어. 난 감히 차에서 내리지 못하고 달아났지. 내가 고발한 거 알면 난리 날 거 아니여. 이봐, 어머니 아버지한테 말하지 마.
0: 내가 뭐 당신처럼 입이 싼 줄 알아요?
2: 내가 이러는 거, 전반을 고려한 거요. 사존이가 정말 가버리고 없어졌다면 찰스 선생은 미쳐버릴 거요. 딸이라면 목숨까지 내걸 사람이요. 어떠서? 당신 남편 생각 깊지?
0: 됐네요. 내가 당신을 몰라요? 찰스의 환심을 사려는 거잖아요.
2: 어찌됐든 쌍방 모두 리익이지.
0: 예, 리익이죠. 아무튼 내가 보기엔 당신이 잘못했어요. 사존이한테 미안하잖아요.
2: 아이고, 나 말이야. 만약 내가 사존이라면 미국의 대사업가인 아버지를 당장 인정하겠소. 무슨 생부고 괴부고 있어.
0: 왜 점점 그 모양이에요?
2: 왜?
0: 아들이 커서 당신처럼 될까 무섭지도 않아요?
2: 아니, 나한테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으면 아들이 아니라 당신도 어림없어.
0: 그래요? 썩 꺼져요. 멀리 꺼져요. 인정 안 하면 말라지.
2: 당신 그 꼬라지도 없어.
0: 아니, 거들지 않고 어딜 들어가요?
2: 쉬겠어.
4: 한병선의 사무실. 문건을 보고 있던 한병선이 전화를 받는다.
5: 네. 뭐라고? 어느 병원이냐?
4: 병원 복도. 정사존이 수심이 잠긴 얼굴로 의자에 앉아있다. 그 곁에 앉은 한목지가 웃음을 지어 보이며 정사존이 손을 잡아준다. 그 둘의 맞은편엔 한병선과 진혜화가 나란히 앉아 검사 결과가 나오길 기다리고 있다. 드디어 의사가 나오자 네 사람 모두 급히 의사에게 다가간다.
5: 리수임.
6: 한석이.
5: 안녕하십니까. 소당 선생은 좀 어떻습니까?
6: 월발성 심장병입니다. 위험한 고비는 넘겼습니다.
5: 예.
6: 근데 정서가 불안정해서 비서 외에는 누구도 안 보겠답니다. 약을 처방해도 안 먹고 조사도 거부합니다. 한석이, 이렇게 협조를 안 하면 저도 방법이 없습니다.
5: 아이고,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예.
6: 알겠습니다.
5: 감사합니다.
4: 의사가 자리를 뜨자 한병선이 종사손을 가이른다.
5: 사준아, 들어가 봐라. 어찌됐든 내 친아버지고 넌 유일한 혈육이다. 지금은 내가 그 어떤 약보다 낫다. 응?
7: 사전에 아버지 말 듣소.
4: 한참 망설이던 종사존이 용기 내어 병실문을 열고 들어간다.

0: 한목지가 복도 의자에 앉아 기다리고 한병선인 진혜화와 함께 먼저 자리를 뜬다.
1: 우린 가기요.
2: 네.
1: 목지야. 예. 나 여기 있거라. 일이 있으면 제때 연락하고. 아?
3: 예, 그럴게요.
2: 우리 간다.
3: 예.
0: 시정부 청사 대문 앞. 한병선과 진혜화가 차에서 내리기 바쁘게 그를 기다리고 있던 손비서가 얼른 다가간다.
4: 한석이, 성에서 지금 당장 오시랍니다.
1: 당장?
4: 예, 비서를 데리고 오지 말랍니다.
1: 알았네.
2: 여보, 나도 같이 가요.
1: 당신이 가서 뭐 하게?
2: 아니, 만약에...
1: 만약에 뭐 돌아 못 올까봐? 그참 됐어. 아참 맞다. 당신은 집에 가서 음식이나 하고 어죽이라든지 국 같은 거 말이오 소장님한테 갖다 줘. 내 걱정 말고.
2: 여보.
1: 됐어. 출발하게.
0: 한병선이 걱정에 잠긴 진혜화를 위안하고 다시 승용차에 앉아 떠난다. 진혜화는 오랫도록 선자리에 서서 멀어져가는 승용차를 소심어린 눈빛으로 바라본다.

한편 병원 병실. 천천히 눈을 뜬 리소당은 자신의 침대 한 끝에 얼굴을 묻고 잠들어 있는 종사조를 발견한다.

0: 몸을 일으키려다 말고 다시 놓은 뒤 소랑은 베개 밑에서 작은 액자에 담은 사진 한 장을 꺼낸다. 아내와 딸이 나란히 찍은 사진을 손으로 만지작거리던 리소랑은 그만 액자를 바닥에 떨궈 버린다. 리소랑이 가까스로 몸을 굽혀 액자를 조려는데 어느새 종사전의 손이 가까이 다가온다. 액자를 조든 종사전이 사진을 바라보는데 리소랑이 얘기를 꺼낸다.
1: 사돈아, 봐봐. 네 엄마 사진이다. 내가 엄마를 많이 닮았지. 내가 보기엔 완전 반박이다. 엄마가 널 가졌을 때 하필 자연재해가 들어서 그 밑에는 먹는 게 큰 문제였다. 영양은 꿈도 못 꿨지. 엄마는 체질이 약한데다 잘 먹지 못해서 내가 영양 부족으로 얼마 못 살 거라고 이사는 엄마들은 널 포기하라고 했다. 근데 엄마는 고집 쓰고 근데는 널 낳았다. 내 엄마가 그랬다. 널 엄마 생명의 연장이라고. 그래서 그네도 널 낳았다.
2: 지난 얘기는 그만해요.
0: 종사전이 사진을 놓고 본경의 물을 곱보이 다른다.
1: 사돈아, 너 모를 거다. 널 찾아서 내가 얼마나 기쁜지. 널 나와 네 엄마가 이 세상에서 함께 살면서 서로 사랑한 유일한 증표다. 사돈아, 앞으로 아버지는 널 더 많이 사랑해 줄 거다. 엄마의 사랑까지 더해서 말이다.

0: 이제부터 두 배로 사랑할 거다. 이해해 줄 수 있지?
1: 지금 난 가정이 있고 남편도 있고 이제 곧 태어날 우리 아기도 있어요. 우리가 어렵게 상봉했는데 왜 이제부터 우리랑 같이 재밌게 살려고는 안 해요? 그리고 목지 씨 식구들 나한테 잘해요. 다 같이 행복하게 살면 좋잖아요.
2: 한병선의 집. 한목지와 진혜화가 동시에 전화기에 다가선다. 하지만 각자의 불안과 걱정을 안고 있는 두 사람은 마주선 채 서로의 표정만 살핀다. 한목지가 먼저 입을 연다.
3: 어머니, 받으세요.
4: 네, 접니다. 네, 알았어요. 고마워요. 수고했어요.
3: 아버지는 소식이 없어요.
4: 목지야, 아직 소식이 없어. 나 걱정 마. 내가 집에 있을게. 넌 병원에 가서 사촌이더러 아버지를 잘 돌봐드리라고 하고, 더는 자극 주지 말고 우리 집에 와서 행패 부리지 않게. 가봐.
3: 갈게요.
4: 소식 있으면 알릴게. 가봐. 네.
2: 한편 병실. 리소당은 종사선에게 거듭 그동안의 생활을 묻는다.
0: 사돈아, 목친의 식구를 정말 너한테 잘하니?
1: 정말 저한테 잘해요. 시부모님들 정결을 날 랜대한 적이 없어요. 옛날에 있었던 갈등도 다 나한테 설명을 해줬어요. 다 지나간 일이고 그때 당시 시대적 배경 때문이니까 모든 책임을 그들한테 떠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목지 씨는 나를 구하다가 한쪽 다리를 잃었어요. 시집은 내가 원해서 갔어요. 나 같은 천녀자랑 결혼했지만 목지 씨는 한 번도 날 깔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대학을 다니라고 격려했고 도와줬어요. 내가 대학에 붙자마자 복지 씨는 이혼을 제기했어요. 복지 씨는 왜 그랬는지 알아요? 내 앞날을 위해서 그랬어요. 내 앞길을 막을까봐 그런 거라고요. 그는 정대로 날 가지려 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내가 좋아해서 묵지 씨를 못 떠났어요. 그러니 전부 다 오해예요.
2: 이때 도시락을 싸가지고 병원에 온 한목지는 병실문 유리창으로 안을 들여다본다. 모처럼 가까이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두 사람을 본 한목지가 배심의 미소를 지으며 복도 의자에 앉아 기다린다.
0: 사돈아, 그 집에서 있은 일 나한테 숨기는 게 조금도 없니?
2: 종사선이 확신에 찬 표정으로 도리머리를 젓는다.
0: 사전아, 아버지가 부탁 하나만 하자. 퇴원하면 아버지랑 호텔에서 며칠만 지내면 안 되겠니? 아버지랑 함께 며칠만 조용하게 지내자. 안 되겠어?
2: 병실 밖을 나온 종사손이 의자에 앉아 기다리던 한목지를 발견한다.
3: 사순아.
1: 목지 씨, 언제 왔어요? 들어오지 그랬어요.
3: 금방 와서 두 사람 얘기 방해하고 싶지 않았어.
1: 이제 많이 안정됐어요. 아니, 들어가 앉아다 갈래요?
3: 며칠 더 있다 보기요. 부대가 간만에 편안하게 얘기 나누게 됐는데 두 사람이 정을 많이 쌓아야지. 나 며칠 후에 다시 볼게. 아, 아줌마가 죽거려서 좀 이따 갖다 드려. 아, 일이 있으면 언제든 집에 전화하오. 금방 달려올게. 그럼 이만 갈게. 아, 무리하지 말고 몸 잘 챙겨. 가겠소. 응? 들어가오. 갈게.
2: 시정부 청사 오란. 사업인원과 함께 얘기를 나누며 계단을 내려서던 진혜화는 마주오는 류초농을 발견하고 걸음을 멈춘다. 서리빨치는 류초농의 눈에 야유와 멸시가 가득 차있다. 코웃음을 치며 태연히 그 앞을 지나가는 류초농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진혜화가 아무 일 없는 듯 다시 사업인원과 얘기하며 지나간다.
4: 꼼꼼하게 작성하고 발언은 차분하게 하고.
5: 네,

0: 집으로 돌아온 류춘홍이 가방을 던져버리고 침대에 덜썩 들어눕는다. 그의 남편이 다가오며 묻는다.
1: 왜 울어? 어디 아파?
2: 아픈 건 내가 아니라 네 서당이죠. 열받아 입원했어요.
1: 아니, 어떻게 된 거요?
2: 딸이 죽어도 인정 안 하니 화병 난 거죠.
1: 저, 우인님, 그럼 우리 문병 갑시다.
2: 네 서당을 벌어요?
0: 류춘홍이 벌떡 일어나 앉는다.
2: 설치지도 마요. 간신히 빠져나왔는데 긁어 부스럼 만들면 절대 안 돼요. 지금 잔뜩 화가 나 있는데 누구든 건드리면 화를 입어요. 한병선도 성에 불리워 가고 지금 시위의 일은 후석이가 주관해요. 듣자니 이번에 한병선은 돌아오기 어렵대요. 나 떨어지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조동될지도 몰라요.
1: 정말이요?
0: 드라마 인생향연 67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호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최명호,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정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0: 라디오 극장 드라마 인생향연. 오늘은 68번째 시간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류춘홍이 가방을 던져버리고 침대에 덜썩 드러눕는다. 그의 남편이 다가오며 묻는다.
1: 왜 울어? 어디 아파?
2: 아픈 건 내가 아니라 네 서당이죠. 열받아 입원했어요.
1: 아니, 어떻게 된 거요?
2: 딸이 죽어도 인정 안 하니 화병 난 거죠.
1: 저, 부인님, 그럼 우리 문병 갑시다.
2: 리 서당을 벌어요?
0: 류춘홍이 벌떡 일어나 앉는다.
2: 설치지도 마요. 간신히 빠져나왔는데 긁어 부스럼 만들면 절대 안 돼요. 지금 잔뜩 화가 나 있는데 누구든 건드리면 화를 입어요. 한병선도 성에 불리워 가고 지금 시위의 일은 호석이가 주관해요. 듣자니 이번에 한병선은 돌아오기 어렵대요. 나 떨어지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처동될지도 몰라요.
1: 정말이요?
2: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주워 들은 거라. 근데 10중 8구는 틀림없어요. 한병선은 복직 후 이 몇 년간 얼마나 오지랖이 넓고 콧대를 세웠는데 벼르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진해화의 그 낯짝을 못 봤죠? 예전에 한병선이 심사받으러 갈 때 딱 그 표정이었어. 진해화도 알죠? 몇 년간 숱한 사람들의 미움을 산 거. 근데 두 사람은 꿈에도 생각 못했던 거죠. 한병선을 거꾸로 뜨린 사람이 이리 소당일 줄은.
0: 병원 병실. 리소당이 침대 문건을 펼쳐놓고 보고 있는데 당비서가 들어선다.
3: 회장님, 금방 들은 소식인데 한병선이 성에 몰려와 갔답니다.
4: 어떻게 된 건가?
3: 들은 바로는 심사를 받는 겁니다.
4: 심사? 이보게.
3: 네?
4: 그럼 우리가 투자를 취소한 것과 관계죠?
3: 관계 있을 겁니다.
4: 이보게, 자네 당장 퇴원 수속을 하게.
3: 네, 바로 하겠습니다.
0: 리소당이 침대에 늘어놓은 문건들을 급히 정리한다.
3: 아가씨.
0: 당비서가 나가며 문을 여는데 마침 종사손이 들어선다.
4: 사조나, 당비서들아 퇴원 수속을 하라 했으니 오늘 바로 호텔에서 나랑 같이 며칠만 있자.
5: 오늘요?
4: 그래.
5: 그럼 집에 가서 묻지 씨랑 의논할게요.
4: 그래.
0: 한목진의 집. 종사손이 짐을 챙기고 있는데 한목지가 들어서다 그 모습을 보고 묻는다.
6: 사전님, 뭐 하는 거요?
5: 그분이 퇴원했어요. 아직은 완쾌가 안 돼서 나더러 며칠만 돌봐달라요.
6: 그럼 가야지. 사전님도 몸 조심하고 절대 무리하지 말고.
5: 몸은 괜찮은데 좀 심란하네요. 아버님은 조사받고 있고 리소당은 아직도 흥분 상태고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목지 씨가 그분이랑 얘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6: 원래는 그걸 갖고 갔던 날 얘기 나눠보려 했는데 아픈 사람과 무슨 말을 하겠어. 붙는 불에 기질이지. 퇴원 후 건강이 회복되면 찾아뵙고 얘기 나눠볼게. 사전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오. 아무튼 좋은 쪽으로 노력해보기요. 어떻소?
5: 이따가 어머님께 말씀드려요. 난 말 못하겠어요. 요즘 기분이 별로시니 말 꺼내기가 그래요.
0: 종사존이 짐을 싸고 한국지와 함께 2층 계단을 내려서려는데 마침 진혜화가 거실을 나서다가 이들과 마주친다.
5: 어서 어머님, 며칠만 그분을 돌봐줄게요. 아직 완쾌가 안 됐어요.
7: 알았다.
0: 한병선에 대한 근심으로 눈에 전기조차 잃은 진혜화는 말없이 종사존을 바라보다가 기운 없는 소리로 대답하고는 소파에 가서 앉는다. 대문 앞. 당비서가 차를 몰고 와 대기하고 있다. 종사존과 한목지가 나오자 당비서가 짐을 받아 챙긴다.
6: 실은 놓고 가. 응? 차에 타.
0: 걱정 가득한 눈빛으로 떠나는 종사선을 한목지가 웃는 모습으로 눈바람한다. 리소당리 호텔방. 짐을 들고 들어온 종사선과 당비서가 리소당리 앞에 마주 서 있는다.
4: 사조나, 나랑 얘기나 할까? 피곤하면 방에 가서 쉬어도 돼.
5: 그럼 짐 정리할게요.
8: 제가 더 올게요.
5: 괜찮아요. 고마워요. 내가 할게요.
8: 조심해요.
0: 종사존이 나가자 리소당이 당비서를 곁에 불러앉힌다.
4: 이보게, 네. 저녁. 자, 사전일 치료할 때 별일이 없었나?
8: 없었습니다. 집이 아주 조용했습니다. 나올 때 목지를 봤는데 그도 아주 차분했습니다. 회장님, 아가씨가 이렇게 와서 같이 지낸 걸 보면 두 분의 관계가 완화됐다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회장님 건강도 많이 회복돼서 정말 기쁩니다.
4: 이보게, 이게 바로 사람들의 말하는 복이 있다는 건가?
8: 그럼요. 복이고 말고요. 복입니다. 복입니다. 회장님, 그럼 이젠 어떻게 할까요? 사존 아가씨의 일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젠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집에서 재촉한 욕을 합니다.
4: 이렇게 하게. 일단 사존이 미국 수속을 해놓게. 임신 초기라 조심해야 되니 어느 정도 안정되면 미국에 한동안 있게 하면서 그곳에 적응시키겠네.
8: 알겠습니다. 바로 수속을 넣겠습니다.
4: 알았네.
0: 한목진의 집. 유가가 자전거를 밀고 우란이 들어서는데 정아줌마가 반갑게 그를 안으로 안내한다.
9: 유가, 얼른 들어가, 얼른.
2: 아줌마, 아줌이는 어쩌고 있어요?
9: 말도 마. 며칠째 목지도 자지도 못해. 사손이나 아버지 돌보러 가고 목지는 아침 일찍 나갔다 늦게 들어오니 집에는 말똥말 사람도 없어. 육아가 왔으면 했는데 마침 잘 왔어. 저기에다 심어둬. 네. 응? 자, 들어가자.
2: 네, 네.
9: 진주임, 육아 왔어요.
2: 저 왔어요.
9: 왔어?
0: 육아가 진혜화의 곁에 다가앉으며 살뜰히 문안한다.
2: 좀 어때요?
7: 그냥 그렇지 뭐.
2: 어느 시간이 나서 뵈러 왔어요. 짐맥 좀 해드릴게요. 자,
9: 유가, 물 마셔.
5: 네. 맥박이 너무 약해요. 요즘 잠을 설쳤죠?
7: 최근에 집안에 이렇게 많은 일이 생겼는데 어떻게 편히 자겠어. 묵지 아버진 그렇게 가서 아직 소식이 없고, 사돈이는 제 아버지한테 가고, 묵지가 말은 안 하지만 나 다 알아. 걔도 속이 말이 아닌 거.
5: 아짐이 아무리 속상해도 건강은 잘 챙기세요. 안 그럼 저희도 걱정돼요.
0: 이때 2층 방을 나서던 한 목지가 유가를 발견하고 아래층으로 내려온다.
10: 어, 유가 왔어?
5: 어, 아짐이 뵈러 왔어.
10: 어, 예. 어머니 괜찮죠?
7: 목지야, 사돈이 뭐하고 있길래? 간지 네 대째 됐는데 감감무소식이야.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10: 지금 가려던 잠입니다. 저도 어색합니다. 이 선생이 아직도 날 적대시하고 있으니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7: 까놓고 말해서 네 아버지를 위한 거니까. 아들, 너 그 도련님 성질 죽여. 사돈이 임신했는데, 응? 네가 좀 잘 챙겨줘야지.
10: 도련님은 무슨, 련감이 다 되게 생겼어요.
7: 됐다.
10: 요가, 놀다 가.
7: 응. 사전이한테 가봐.
0: 리소당리 호텔방. 당비서가 리소당에게 다가와 휘보한다.
8: 대장님. 어. 저 왔습니다.
4: 어, 단수제.
8: 네.
4: 사전이 출국 수속은 어느 정도 되었는가?
8: 아, 거의 다 됐습니다.
4: 어.
8: 오늘 민정국에 가서 회장님과 아가씨의 본회관계 회복 수속을 했습니다. 이제 회장님과 아가씨가 사인만하시면 됩니다.
4: 오, 어, 사인해야 된다고?
8: 네.
4: 아, 그럼 사인은 언제 하면 되나?
8: 일단 연락을 기다리랍니다.
4: 어. 아, 그럼 기다려야지.
0: 노크 소리에 당비서가 문을 연다. 한목지가 와 있다.
11: 다선생.
8: 하선생, 들어오시오.
0: 한목지의 목소리를 들은 종사존이 반갑게 달려 나온다.
5: 목지씨, 어떻게 왔어요?
10: 며칠 못 봤다고 식구들 보고 싶다고 날 보냈어.
5: 나도 보고 싶어서 지금 막 집에 가려던 참이야. 기다려요. 어까지 갈게요.
0: 겉옷을 걸치고 나온 종사돈이 막 한목지와 함께 나가려는데 리소당이 그를 불러세운다.
5: 가요.
4: 아, 저기 사돈아. 사돈아.
11: 안녕하십니까.
4: 어, 목지 왔군. 너 어디 가니?
5: 아, 집에 다녀와야겠어요. 며칠 전 못 찾아뵀는데 마침 목지씨가 왔어요.
4: 안 돼. 오늘은 안 돼. 오후에 민정국에 가서 부녀관계회복 수속에 필요한 사인을 해야 된다.
5: 오늘요?
4: 그래.
5: 왜 미리 말하지 않았어요?
4: 어, 당비서가 좀 전에 알려줬어. 오후에 여기에서 전화를 기다리라고.
5: 그럼 미리 나와 의논을 했어야죠.
4: 너 왜 이렇게 억지를 부려? 어느 게 중요하고 어느 게 큰일인지는 판단할 줄 알아야지.
11: 아, 리 선생님. 사전이 지금 임신이라 흥분하면 안 되니 저기 이렇게...
4: 목재, 난 자네가 살이 맑은 줄 알았는데 자네까지 왜 이래?
0: 종사존이 볼분 표정으로 먼저 밖으로 나가버린다.
4: 예, 사존아.
11: 걱정 마십시오. 저녁에 데려오겠습니다.
0: 씩씩거리며 복도에 나와 일리베이터를 누르고 벽에 길에 서 있던 종사존이 갑자기 배를 부여잡고 신음소리를 낸다. 그 소리에 한목지와 리소당 그리고 당비서가 황망히 달려온다.
10: 사준아! 사준아! 왜 그래? 사준아!
12: 왜 그래?
10: 왜 그래? 사준아!
12: 어? 사준아!
10: 사준아! 왜 그래 갑자기? 어,
12: 부추가!
10: 사준아!
12: 빨리!
10: 사준아!
12: 빨리 부추가!
10: 빨리 구급차 불러요! 어? 빨리! 구급차 불러요!
12: 구급차 불러! 빨리!
0: 병원 복도. 한목지와 리소 당내가 의사와 마주하고 종사존의 상황을 듣고 있다.
2: 유산기가 있으니 당장 입원해서 태아를 보호해야 합니다. 근데 체질이 허약해서 혈압과 일부 수치가 정상이 아닙니다. 억지로 태아를 보호한다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체질이 허약해서 자간전증 증세도 보이고 있습니다.
1: 자간전증? 그런 것도 유전입니까?
2: 네.
1: 내 엄마가 애를 가졌을 때 자간전증이어서 난산으로 대출혈을 했습니다.
2: 임신부와 태아의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임신 중절 수술을 권장합니다.
11: 동의합니다.
2: 네, 애 아빠가 사인을 해주세요.
11: 제가 아빠입니다. 사인할게요.
2: 자, 이쪽으로 오세요.
0: 한목지가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한다. 아무도 없는 긴 병원 복도에 한목지가 무거운 표정으로 앉아있다. 요가가 찾아온다.
2: 목지, 사선인 어때?
11: 아무가 또 물어보지 마. 나 조용히 있고 싶어.
0: 요가가 아무 말 없이 한목지와 마주 앉아 조용히 그를 지켜보고 있다. 한편 리소당은 꽃바구니 과일 등을 사가지고 당비서와 함께 병실 문 앞에 이른다. 마침 의사가 병실에서 나온다.
1: 이사 선생님, 전 사존의 애비입니다. 사존이 지금 어떻습니까?
2: 이미 마취해서 깼어요. 안정됐습니다.
1: 네, 네. 그럼 들어가봐도 됩니까?
2: 피곤해서 쉬고 싶대요.
1: 방해 안 하고 얼굴만 볼게요.
2: 그럼 잠깐만 보세요.
1: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서 기다리게. 들어가 볼 테니.
0: 리소당이 작은 꽃바구니를 들고 병실에 들어서 종사존의 곁에 다가간다.
1: 사존아, 좀 어때? 좀 괜찮아? 걱정하지 마. 금방 이사 선생님 얘기를 들어서 수술이 잘 됐다니까. 자꾸 생각하지 말거라. 너는 아직 젊으니 애는 나중에 다시 가지면 돼. 안 그래? 그리고 미국에 있는 내 주치의한테 네 정황을 말했더니 그가 말하기를 좋기는 내가 미국에 가면 전면 검진을 해주겠다는구나. 미국에 이르러 주니 여기보다 몇십 배는 돈 없다. 걱정 말거라. 그래서 말인데 네 미국 수속을 내가 빨리 다그칠게. 빨리 갈수록 좋은 거다.
0: 드라마 인생향연 68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호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최명옥,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정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13: 네, 이것으로 고전흥상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편집의 김인성이었습니다.
14: 매년 800만 톤의 쓰레기가 버려지고 바다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83억 톤의 플라스틱 생산량 중 9%만이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비닐봉지는 20년이 흘러야 자연 분해되고 플라스틱 빨대를 분해하는 데는 2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일회용 컵 대신 나만의 컵만 사용해도 플라스틱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0: 흥룡강 조선어 방송.
1: 흥룡강 조선어 방송.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중국 하이빈에서 보내드리는 흥룡강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뉴스입니다. 2016년 습근평 총서기는 흑룡강성 동강에서 변경 지역의 소수민족 군중을 만나 여러 민족은 석류시처럼 똘똘 뭉쳐야 하며 전면적 초유사회 실현과 민족 발전에서 그 어느 한 민족도 빠뜨릴 수 없다고 깊은 뜻을 담아 당부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흑룡강성은 그 당부를 명심하고 융합을 붓으로 삼아 룡강대지의 민족 단결 진보에 생동적인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명절과 축제의 뜻깊은 만남부터 문화의 공동 계승에 이르기까지 산업의 동반 흥성부터 인심이 집결되기까지 융합이라는 단어로 북방 변경 지역의 여러 민족 군중들이 마음을 합쳐 꿈을 이루는 굳건한 발자취를 이어왔습니다. 초여름의 한라초원에는 구성진 노래가 흐르고 흥겨운 춤판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치치알 메리스 다우르 족구 군중들은 1년 중 가장 성대한 쿠물레 축제 준비로 분주합니다. 전국 민족 단결 진보 시범구로 선정된 이곳은 올해 쿠물레 축제가 더욱 업그레이드돼 여러 민족 동포가 함께 어우러져 즐기는 무대로 꾸며질 것입니다. 다우르족 쿠물레 축제 초원 노래부터 오로첸족 구름무타 축제가 숲속에서 펼쳐지기에 이르고 어원크족 세빈 축제 모닥불 놀이부터 몽골족 나다무 축제 준마 질주에 이르며 허저족 우르공 대회 어렵 노래에 이르기까지 여러 민족의 축제들이 잇따라 펼쳐지고 있으며 축제는 더 이상 단일 민족의 명절이 아닌 여러 민족의 군중들이 화기애애하게 함께 연주하는 교향곡이 됐습니다. 명절 속에 깃든 이 융합의 정겨움은 여러 민족 군중의 마음을 더욱 가깝게 이어주고 있습니다. 융합은 명절의 단순한 어울림에 그치지 않고 문화 계승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6월 1일 어린이날을 앞두고 무원의 무형문화유산 전승자들이 학교를 찾아 아이들에게 허저족 어피화 만드는 법을 직접 가르쳤습니다. 이와 동시에 치치알에 위치한 흑룡강성 중화민족공동체 체험관도 새롭게 업그레이드돼 오로첸족 자작나무 껍질화 등 몰입형 인터랙티브 프로그램을 추가하며 각 민족 군중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지난 노동절 연휴 기간 흑룡강성 민족박물관에서는 1년의 민족문화교실을 열어 각 민족 청소년들이 대소흥갈령에서 세세대대 거주해온 고대 민족의 흔적을 찾아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마터면 사라질 뻔한 오랜 기술들, 민족의 기억을 담은 문화 보물들이 대를 이어 전승되면서 각 민족 군중의 공동한 기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문화의 생명력은 결국 백성의 삶에 스며들기 마련입니다. 최근 화천현 조선족향 성화촌이 새롭게 단장된 가운데 성화관과 민속체험장이 전면 개방됐습니다. 찰떡치기, 김치 담그기, 막걸리 빚기 등 예전의 오랜 기술이 지금은 소득 증대의 새로운 동력이 됐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온 관광객들이 조선민족의 전통 복장을 갈아입고 논 풍경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있으며 마을 주민들은 집 앞에서 문화 관광 소비로 창출된 소득을 챙기고 있습니다. 성화촌의 작은 불씨가 더 광활한 대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올여름 가음현이 새롭게 선보인 산수 상봉 석류홍 특색 관광 코스가 인기를 끌고 있으며 붉은 석류 테마공원, 민족 단결 시범거리, 지식청년원 등 명소가 업그레이드를 마쳤습니다. 눈강시에서는 모얼겐 고도역 박물관을 기반으로 성급 중화민족공동체 의식교양실천기지를 조성했으며 민족 여행 촬영 등 새로운 경영 방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 융합 열기는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을 뿐 아니라 민족 특색 제품의 생산 발전에도 더 넓은 무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명절과 축제의 융합은 웃음꽃이 만발한 대가정을 만들고 문화의 융합은 불씨를 이어받는 민족의 넋을 키우며 산업의 융합은 공동 부유의 새 동력을 만들고 마음의 융합은 서로 돕고 의지하는 응집력을 키웁니다. 10년간의 꾸준한 노력을 거쳐 흑룡강성은 59개 전국 민족 단결 진보, 시범구 시범 단위, 358개 성급 민족 단결 진보, 시범구 시범 단위를 육성했으며 각급 시범 거점이 전역을 완전히 커버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지금의 룡강대지에는 민족 단결의 꽃이 곳곳에 피어나고 있으며 화목하게 공생하고 번영을 함께 나누는 북방 변경 지역의 지능 그림이 새 시대의 해살 아래 아름답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춘신은 림업에 힘입어 생겨나고 발전한 도시입니다.
2016년 5월 23일 습근평 총서기가 흑룡강성을 시찰하면서 첫 번째 방문지로 이춘을 찾아 오랜 림업 지역이 활기로 넘치도록 할 것을 제시해 발전 방식 전환에 진통을 겪고 있던 이춘의 생태 우선 녹색 발전의 방향을 명시해 주었습니다. 5월 21일 막을 내린 제10회 중국 러시아 박람회에서 이춘 영달공예의 북침향 시리즈 전시품이 수많은 중외 바이어들의 발길을 끌었습니다. 장계협 총경리는 예전에 림업 노동자였습니다. 10년 전 총서기가 이춘을 시찰할 때 그가 썩은 나무뿌리로 만든 북침향 뿌리 조각을 보고 극찬한 바 있습니다. 10년 세월이 흐른 오늘날 그의 수공 작업장은 국제시장에까지 진출했습니다. 장계협 씨는 그때 당시 총서기의 격려가 없었다면 오늘날 기업의 성과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로 박람회에서 영달 공예 전시 부스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춘을 말한다라는 전자상거래 팀이 현지 숲속에 량질의 제품들을 홍보했습니다. 팀이 결성된 지 겨우 6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총 매출은 이미 3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빗발치는 주문에 맞춰 숲속에서는 열매가 쏟아져 나옵니다. 전국 최대 블루베리 집중 재배기지인 이춘 30 우호 림업국 블루베리 산업단지 내에는 블루베리가 주렁주렁 열리고 딸기가 빨갛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요즘 작업자들은 단지 내에 토마토 모종을 옮기고 있습니다. 이제 막 우주공간에서 육종을 거친 모종이 자라 토마토가 열리면 맛도 더 좋고 제품 부가가치도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10년간 다각화된 발전으로 산업단지의 블루베리 재배 면적은 3배 가까이 늘어났고 온실하우스는 100동에 육박합니다. 단지 내에는 새로 완공된 8동이제로 에너지하우스가 유난히 눈에 띕니다. 원래 블루베리는 여름과 가을 두 계절에만 재배할 수 있었지만 제로 에너지 소모 하우스에 힘입어 이춘은 성내에서 처음으로 블루베리 겨울 재배를 실현했습니다. 이러한 돌파에 대한 자신감은 특별한 녹색 거래에서 비롯됐습니다. 지난해 7월 우호 림업국의 5,000톤 룡강 그린 탄소가 40만 원에 거래되며 성내 첫 맞춤형 탄소 배출권 거래가 성사됐습니다. 이어 또 내몽골은행과 협력이 달성돼 5만 7천 톤의 탄소 배출 감축량을 담보로 500만 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 자금이 바로 제로 에너지 소모 하우스를 가동하게 된 근원이 됐습니다. 탄소 배출권 경제는 숲에서 금캐기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이춘의 광활한 산림지대에 들어서면 림업장 직원들이 잣, 허니베리, 흰버섯을 림업 지역 발전 방식 전환 및 소득 증대를 이끄는 부자 열매로 만들기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춘 자작나무 수액은 얼마 전 공업 및 정보화부의 연도 중국 소비 명품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며 생산액이 75% 늘었습니다. 이춘은 또 숲 생태 관광 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산소 음이온이 넘쳐나는 천연 산소 카페를 품은 이 도시는 이제 막 여름 관광 모드에 돌입해 국내외 관광객들을 숲 속의 집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춘은 과거 벌목에만 의존하던 데로부터 다업종 병행 발전으로 전환하며 녹색 생태를 발전의 황금으로 꾸준히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인성이었습니다. 동북망 조선어채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드라마 숨바귀꽃 기획 허복순 연출 김은희 24번째 시간입니다. 마을은 점차 조용해졌다. 징 소리가 울렸다. 사람들은 남사 기슭에 있는 회의장으로 쓰러 갔다. 모두들 입을 꾹 다물고 있었다. 아이들이

0: 늘상 하던 장난질도 자취를 감추었다. 사람들의 눈은 검은 구름을 덮어쓴 듯 어둡게 흐렸고 얼굴은 이슬을 맞은 듯 푹 젖어들었다. 그들은 묵묵히 회의장에 들어섰다. 회의장의 분위기는 엄숙하고도 긴장하였다. 전사들이 줄을 지어 앞에 앉아 있었다. 보청에 꽂은 총창이 그들의 머리 위에 수풀 마냥 정연하게 일떠 서 있었다. 강영천이 무대 위에 올라서서 비분에 넘친 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1: 여러분은 모두 울었습니다. 누가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손실은 너무나도 큽니다. 숨겼던 식량은 소태 빼앗겼습니다. 떠나지 않은 사람들이 받은 재앙은 여러분도 직접 보았습니다. 남자들은 잡혀가고 여자들은 유린당했으며 치수와 아주머니는 희생됐습니다.
0: 그의 비통한 목소리는 점차 잦아들었다. 사람들의 눈길은 어느덧 무대 옆에 놓아둔 네 개의 주황색 관에 가서 모였다. 관에는 여러 가지 꽃무늬가 새겨져 있었다. 그것은 치수 부부와 두 민병의 령구였다. 관은 늙은이들이 자기 것으로 마련해 두었던 것을 주동적으로 내놓은 것이었다. 독송이 아버지와 아들이 왕유일에게 살해당한 왕할머니도 관을 바쳤다. 회의장의 분위기는 더욱더 비참하고 무거워져 사람이 질식할 정도였다.
1: 여러분!
0: 강영철은 침통한 감정에 사로잡혀 목소리가 더욱 갈리었다. 그는 정말 대성통곡이라도 한바탕 터뜨리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수많은 눈들이 자기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신임과 갈망, 기대가 넘치는 눈길이 아닌가. 그래 이 사람들이 자기의 눈물을 바라는가. 그들에게 자기의 비애와 통곡이 요구되는가? 아니다. 절대로 아니다. 그들은 자기의 눈물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들은 힘이 필요했고 당장은 어떻게 할 것이며 앞으로는 어떻게 지내야 하는가를 알려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강영천은 솟아오르는 눈물을 꿀꺽 삼켰다. 그는 오조를 바꾸어 힘과 용기를 돋구어 온 회의장이 쩌렁쩌렁 울리게 한마디 한마디 말했다.
1: 여러분, 희생된 사람들은 우리에게 고향을 지켜내자면 반드시 싸워야 한다는 본보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들 때문에 슬피 우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들은 눈물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수를 갚아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2: 이른 땅을 되찾자!
3: 이른 땅을 되찾자!
2: 피해받은 동포들의 원수를 기어이 갚자!
3: 피해받은 동포들의 원수를 기어이 갚자!
0: 전사들이 구호를 외치자 삽시에 장례가 호응하였다. 홍수가 쏟아지는 듯한 외침 소리가 터져 나왔다.
2: 내국들을 탄호하자!
3: 내국들을 탄호하자!
2: 이른 땅을 되찾자!
3: 이른 땅을 되찾자!
2: 피해받은 동포들의 원수를 기어이 갚자!
3: 원수를 갚자!
2: 동포들, 눈물을 담고 피자국을 씻으라! 총칼로 고향을 지키자!
0: 회의장은 들끓었다. 강영천이 말을 이었다.
1: 여러분, 우리는 앉아서 죽음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다행히도 우리의 팔로군이 놈들을 거점으로 물리치고 잡혀간 사람들을 구원했으며 우리를 도와 불도 끄고 물건도 구해냈습니다. 우리 민병들도 팔로군의 도움으로 전투에서 승리하고 피난 떠난 사람들을 보호했습니다. 우리는 팔로군에게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행복한 생활을 누리자면 반드시 외놈들을 쫓아내야 하고 외놈을 쫓아내자면 인민의 군대를 강화해야 합니다.
0: 수연이가 선창으로 구호를 외쳤다.
4: 공산당과 팔로군에게 감사를 드린다. 인민들은 자기의 군대를 지원하자. 청년들은 인민의 군대에 입대하자.
0: 독송이가 무대에 뛰어올라 주먹을 높이 축혀들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5: 망공도가 되지 않고 태평시호를 누리자면 조국을 보양한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외놈들을 몰아내지 않고는 단 하루도 편안할 수 없습니다. 용기가 있는 사람은 날 따라 팔로군에 입대합시다.
0: 전사들은 박수를 치며 구호를 불렀다.
3: 공산당!

0: 북강이는 가슴이 후드워났다. 그는 우수와 백선생을 부러워하고 있었다. 왕판장과 같이 위풍당당한 사람이 되고 싶었다. 더욱이 그는 우탄장은 용감무쌍할 뿐 아니라 매우 친절하고 인자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다 이 열렬하고 세찬 흐름 속에 휘말려 들고 나니 더는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건너와서 이 모든 격동적인 장면에 끌려버린 어머니를 잡아당기며 간청 절반, 작별 절반의 말투로 입을 열었다.
1: 어머니, 저 가겠어요.
2: 어디를?
0: 어머니는 오리둥절해졌다.
1: 팔로군을 달아요.
0: 회의장은 계속 들끓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무대 위로 뛰어올랐다. 대해 옥추동 간부들과 넷째 할아버지의 아들 주주도 그 속에 끼어 있었다. 삽시간에 무대 위에는 긴 줄이 늘어섰다. 격동 속에 잠겨있던 어머니는 아들에게 생각이 미쳐 급히 몸을 돌려 무슨 말을 하려 하였으나 독강이는 벌써 곁에 없었다. 어머니는 그제야 무대 위에서 사람들 틈에 끼어있는 제일 작은 사람이 바로 자기 아들 독강이인 것을 알아보았다. 독강이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기쁨에 겨워 미소를 던졌다. 어머니는 방금 아들이 물어볼 때 자기가 승낙했던지 안 했던지도 잊어버리고 아들이 자기의 심정을 모를까 봐 인차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쫑발을 뒤뚱거리며 간신히 사람들 틈을 누비며 찾아다니던 왕할머니는 셋째 아들을 보자 소리를 질렀다.
3: 월수야, 너도 그래 사내 자식이냐? 거기 쭈그리고 앉아 뭘 해? 집을 떠나기 그렇게도 싫으냐?
0: 월수는 진작 가고 싶었으나 둘째 형은 죽고 큰 형은 앓고 있어 집에 일손이 없는 데다 어머니가 싫어할까 봐 걱정되었고 가지 않자니 남들이 비웃을까 봐 두려워서 사람들 틈에 숨어있던 터였다. 그는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자 대답 한마디 없이 성큼성큼 무대 위로 뛰어갔다. 입대하는 사람들이 등록을 끝내고 사람들은 열사들에게 제의를 지내었다.

0: 당원 회의가 끝났을 때는 밤이 벌써 깊었다. 사람들을 천정부 대문 오구까지 발해주고 막 문을 닫으려던 강영천은 불의에 엄습해오는 오지름증에 머리가 아찔했다. 눈앞에 불꽃이 튕겨 쓴물을 토하였다. 그는 급히 문틀에 몸을 기대었다. 숨을 돌리고 나니 머리가 불덩이처럼 달아오르며 바늘로 쿡쿡 찌르는 듯이 아팠다. 그는 벽을 짚고 걸어나와 눈을 한 움큼 퍼서 이마에 대고 문질렀다. 찬 기운에 얼마간 정신이 들었다. 그는 밖이 집안보다 훨씬 시원하다는 감이 들어 퇴마루에 걸터앉아 밤하늘에 우뚝 솟은 새하얀 남산 봉우리를 바라보며 방금 회의에서 토론한 것을 생각해보았다. 회의에서 사람들은 치즈를 살해하고 간부들의 집을 불태워버린 일들은 놈들을 따라간 왕유일 집 여자들이 한 짓이라고들 말하였다. 마을에 몇 집 있는 분홍들은 감히 어쩌지 못할 것이고 다른 의심스러운 사람은 없었던 것이다. 수연이가 왕간지를 짚었으나 그 자리에서 숱한 사람들의 반대를 받았다. 모두 그 사람은 평소에 표현도 좋고 이번에 또 피난을 떠났는데 어떻게 의심할 수 있는가고들 하였다. 강영천은 다시금 오리뻥뻥해졌다. 그는 평시에 왕간지의 행동에 주의를 돌려왔었다. 그 사람은 수연이와 말한 바와 같이 어디까지나 지주집 출신이고 형 왕유일도 처단되었다. 한편 그 자신도 간부들에게 지나치게 굽신거리는 것이 매우 미덥지 않았다. 하지만 항일에 해로운 일을 한 것도 없지 않은가. 여러 가지 사업에서 앞장서고 늘 항일 전쟁에 대한 좋은 말을 하지 않는가. 이번 놈들의 소탕 때도 강영천은 사람을 파견하여 왕간지의 행동을 감시하였으나 그는 확실히 온 집 식구들과 같이 굴 속에 숨어서 얼씬거리지 않았고 사람들이 마을에 돌아온 후에야 굴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왔다. 이러한 일들을 놓고 강영천은 더더욱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도대체 무슨 힘이 왕간지로 하여금 그 매국노 가정과의 관계를 깨끗이 끊어버리게 하였을까? 정녕 그가 인테리로서 큰 도리를 알고 놈들의 잔인 무도한 만행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 때문인가? 이 사람이 외지에서 떠돌던 경력을 알아볼 수 없는 것이 유감이었다. 그렇다. 수연이나 덕성의 말에도 일리가 있다. 그는 어디까지나 부자였다. 우리와 진심으로 한 길을 걷기는 아주 어려운 일이다. 옳다. 그와 단결하여 한 일을 하도록 하면서도 나쁜 꿍꿍이를 꾸미고 있지 않는가를 경계해야 한다.
1: 누구요?
0: 생각의 실마리를 풀어나가던 강영천은 웬 사람이 들어서는 것을 보았다.
2: 저입니다.
0: 뚝밖에도 왕간지였다. 그 사람은 앞에 바투 다가와서 누구인가를 알아보고 급히 말을 건넸다.
2: 강동지였구만요. 여기 나와 계시면 좁지 않습니까?
1: 좁지 않습니다. 바람이나 좀 쐬려고 나왔지요. 이렇게 늦었는데 어디 가십니까?
2: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밥술을 놓자마자 왔댔는데 회의를 한다기에 이거 방해될까 염려돼서.
0: 그는 잠깐 말을 끊었다가 다시 간곡히 이었다.
2: 강동지, 파시오놈들의 만행을 보니 정말 괴롭습니다. 저는 집이 불타서 갈 곳 없는 사람들을 우리 집에 묵게 하고 식량도 우리 집에 얼마간 있으니 없는 사람들과 나누어 먹자고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팽! 양심이 덜끝만치도 없는 강도놈들이라고야.
0: 강영천은 잠깐 생각해보고 대답하였다.
1: 교사 선생님, 성심성의로 이렇게 나오니 우리는 몹시 감동됩니다. 군중들도 환영할 것입니다. 좋습니다. 제가 내일 마을 간부들과 토의해보겠습니다. 집은 그럭저럭 해결하겠지만 식량은 매우 필요합니다. 늦었는데 이젠 돌아가시십시오.
2: 원 별말씀을. 다 공동의 원수를 치르고 하는 일인데.
0: 왕간지는 사람이 오는 것을 보자 얼른 인사하고 가버렸다. 수연이가 겨드랑이에 보찜을 끼고 나타났다. 황급히 되돌아가는 사람이 왕간지인 것을 알아본 수연이는 다급히 물었다.
3: 그가 뭐 타러 왔어요?
1: 마을에서 피해를 받은 걸 보고 집과 식량을 내어 구제하겠다는 거요. 무슨 일로 왔어?
3: 그래, 동의했어요?
1: 그걸 어떻게 동의 안 할 수 있어? 항의를 위해 이바지하는 것은 좋은 일인데.
3: 제 보기엔 진심인 것 같지 않아요. 그의 물건은 받지 말았어야 했어요.
0: 수연이는 저우기 격분하여 말하며 집안으로 들어갔다. 강영천은 뒤따라 들어오며 말했다.
1: 수연이, 그건 옳지 않소. 우리의 항일통일전선을 동무도 알고 있지 않소. 빈부를 가리지 않고 힘 있으면 힘을 내고 돈 있으면 돈을 낼 것을 바라는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 것이라고 빼놓을 수 있겠소?
0: 수연이의 경각성을 강영천은 흡족히 여길 뿐 아니라 그와 같이 이렇게 립장이 경결한 사람이 몇 명 더 있기를 바랐다. 그는 수연이의 심정을 잘 이해하였다. 다만 수연이보다 더 많이 전반적인 것을 고려해서 그의 립장을 반대하였을 뿐이다.
1: 수연이, 성만 내서는 안 돼요. 그가 진심이 아니라고 의심되면 어떻게 거짓을 꾸며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과학적인 증거를 가지고 밝혀내야.
3: 전 그자만 보면 배리 꼴려요. 제 자신도 어째서인지 모르겠어요. 혹시 그가 왕률가 한 집안이니 저희 마음속에 개인적인 감정이 살아있어 그럴지도 모르죠. 말씀이 옳아요. 이전에 저는 그를 믿지 않았을 뿐이에요. 이제부터 많이 살피겠어요.
0: 수연이는 집안에 들어가 보찜을 구두에 내려놓았다. 드라마 숨바귀꽃 24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어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해설 김란, 음향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의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4: 베이징시간 8点整.
5: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6: 中波873kHz，초단파103.5MHz，흥룡강조선호방송입니다。
7: 여러분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은 연변 방송국에서 녹화 제작한 요청 하마당 프로를 보내드리겠습니다.